0: 어노인팅 매일매일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6월하고도 첫째 날 오늘도 샬롬. 오늘은 홍석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1: 네.
0: 오늘 시작하면서 저희가 6월이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1: 네.
0: 바로 이제 또 지방선거 일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 6월은 그 어느 때보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뭐 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또 시대가 시대인지라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처한 상황도 정말 중요한 기로에 있고요. 또 뭐 지방선거 있으니까 앞으로 또 우리 몇 년간 지역사회를 돌볼 우리 일꾼들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지방 부산은 요즘 관광객이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와가지고 지역 경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쁘지만 그 이전에 들리는 소식들은 또 여러 가지 경제가 침체했다 그런 소리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뽑힐 우리 지역을 위한 일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0: 네,
1: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늘 마음에 두고
0: 네,
1: 우리 뭐 또 기도하는 일 제일 중요하니까 기도하고 또 선거에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멈출 수 없는 일.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오늘의 하루에도 살아갈 힘을 얻는 일인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권씩 개관하고
1: 네,
0: 그중에 한 장을 큐티하고 또 함께 암송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공부할 성경 순서에 따라 이 책입니다. 어떤 책인지 문제 주시죠.
1: 네, 이 책은 이름이 사람으로부터 따온 게 아니라 한 도시의 이름으로부터 차용을 한 그런 성경책입니다. 이 책의 기록자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겠죠. 그리고 본문에도 디모데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 디모데의 조력을 받아 작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편지를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도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에바 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서 이 도시가 바울을 위해 섬겼던 그 일을 바울이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이 도시 바울이 복음 전한 곳이죠. 이 도시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어떤 책인지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오늘 주관식으로 내드립니다. 어떤 책인지 맞춰주시면서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0: 부산 극동방송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로 청취하고 계십니다. 애플리케이션 극동방송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왼쪽 상단에 부산을 선택하시면요.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채팅창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문자메시지도 부담된다 하시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 시간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하시면 문자 참여 가능하든 하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선곡된 곡들의 선곡표도 AI가 표지까지 딱 찾아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홍석진 목사님과 함께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두 번째 책 함께 공부하게 됐는데요. 오늘의 책 어떤 책입니까, 목사님?
1: 네, 오늘의 책은 빌립보서입니다.
0: 와, 빌립보서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0: 했는데요.
1: 네.
0: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에베소서까지 공부를 했고 네. 이제 옥중서신 중에서 순서상 두 번째 책이 이 빌립보서가 되겠네요.
1: 네.
0: 목사님 빌립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빌립보는 사람 이름이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는 그러한 명칭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도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께서도 들르셨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뭐 성경적 명칭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렇게 정해진 이름이지만 이 빌립보는 특별히 또 복음의 또 전파 역사에서 중요한 곳이었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물론 첫 번째 들른 지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최초로 신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진 그리고 훗날 또 바울을 복음 전파 사역에 귀하게 섬겼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었던 이 빌립보. 오늘은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큰 맥락과 주제를 좀 살펴보자면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어떤 단어가 딱 남을까요, 목사님?
1: 네, 빌립보서를 보통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0: 네.
1: 그래서 보통 빌립보서 하면 기쁨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오늘 우리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또 앞서 미리 설명을 하셨는데 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지 그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왜 옥중 감옥에 갇혔는데 기쁨의 서신이 될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0: 네. 과연 진짜 기쁨은 무엇인지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진짜 기쁨은 무엇인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이 5절은 많은 분들이 참 암송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목사님?
1: 네, 그 이어지는 4장 6절, 7절의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0: 아멘.
1: 네, 그 뒤에 구절을 전 좋아해요.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네, 오늘도 기도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 네.
0: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1: 네.
0: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이 자족의 비결,
1: 네.
0: 기쁨의 원천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월요일 아침 출발하면서 왠지 마음이 찌뿌둥하고 좀 무겁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빌립보서가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1: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다 해주셨는데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는데 어느 한 장 빼먹을 장이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도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가 일체의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이미 잡은 걸로 생각하지 않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그 전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길지 않은 분량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오늘 하루 어디에 계시든 잠깐 짬을 내어서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쭉 이어서 묵상해 보시기를 적극 강력 추천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책 바로 빌립보서고요.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애플리케이션 메시지 창을 통해서는 무료로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오늘 기대하는 또 여러분들의 이 빌립보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누고 싶은 또 이야기 또 기도 제목 이번 주 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등 오늘 아침 문자 메시지 담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딩동님 출석해 주셨고

0: 고요. 1419님, 목사님 빌립보서 기대하고 기다려요라고 오고 계십니다. 3874님도요. 빌립보서 4장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시면서 우리 권사님 오늘 아침 오셨습니다. 아, 그리고요. 우리 9509님도 이렇게 오셨네요.
1: 네, 오늘도 샬롬 목사님, 부장님 반갑습니다. 벌써 6월 보훈의다 6월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승리하길 소망하고요. 동시 지방선거일에도 우리 지역사회 나라를 위해 참 일꾼을 잘 뽑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중한 한표잘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이 아침 또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과도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와서 빌립보서는 어떤 책인지 우리 목사님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위러브의 신곡 중에서 한곡 골라봤는데요. 우리 20대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When do I feel alive? 혼자 있을 때면 문득 지칠 때가 있어도 우리 모두 앞길을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이곡 함께 위러브 버전으로 함께 감상하시죠.

0: 목사님.
1: 네.
0: 빌립보서는 어떤 책입니까?
1: 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요. 또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제가 조금 소개할 텐데 생활서신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아,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오늘 많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또 유명한 구절들, 저마다 암송하는 구절들도 많이 있지요. 아, 우리가 또 빌립보서도 지금 벌써 몇 번 다뤘죠, 방송에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새로운 각도로, 아, 이런 측면도 있구나,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빌립보서 1장은 일단 이 책이 왜 옥중서신이고 기쁨의 서신인가를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2장에는 그리스도 예수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유명한 5절부터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 등장하죠. 그런가 하면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래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그러나 어느 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일체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뒷부분에 시민권 이야기 나오고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너희,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인가? 그걸 이제 3장, 4장에 걸쳐서 여러분은 바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신가? 2장.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3장. 너는 누구인가? 4장. 이렇게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물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본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못지않게 방금 일러드린 대로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루는 중요한 본문들이 등장하는 책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0: 네, 오늘 목사님과 함께 공부할 책 빌립보서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네. 출발했던 옥중서신의 첫 번째 책인 에베소서, 그리고 그렇죠. 이어지는 빌립보서는 쌍둥이 서신 이렇게도 불리지 않습니까?
1: 네, 뭐 옥중서신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쓰여진 시기도 비슷하죠.
0: 네.
1: 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던 시기가 한 서기 61년에서 63년 무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에베소서도 빌립보서도 비슷한 시기에 또 좀 유사한 내용들도 좀 있고요. 아, 그래서 그 시기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써야 했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써야 했기 때문이죠.
0: 네, 네. 목사님, 오늘 함께 묵상할 대목 어떤 대목입니까?
1: 네, 오늘은 서론편에 해당하는 빌립보서 1장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0: 그동안 우리가 묵상 많이 했지만 네. 빌립보서 1장이 좀 뒷부분은 큐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요.
0: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1: 네, 빌립보서 그동안 몇 차례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빌립보서를 많이 사랑하고 또 보셨기 때문에 오늘 1장이 서론에 해당하는데, 전체적으로 빌립보서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0: 오늘 1장 뒷부분 본문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장 뒷부분이지만 전체를 한번 개관해 보고자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1: 네. 자, 어떤 부분 좀 집중해서 오늘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0: 네. 빌립보서 1장 뒷부분에는 이 서신을 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지, 또 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지, 또 아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 안에서 나는, 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서론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해서 살펴보시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러한 서론을 통해서 2장, 3장, 4장의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를 아마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묵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부르짖었던 진짜 기쁨의 원천은 무엇인지 오늘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함께 큐티해 보기로 하고요. 몇 절부터 오늘 함께 읽어볼까요?
0: 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경 있으신 분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잠시 후에 저와 함께 라이브로 성경 낭독하며 오늘 큐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낭독 빌립보서 1장 12절로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0: 오늘의 큐티 가이드 홍석진 목사님입니다.
1: 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죠. 매임이란 단어예요. 13절, 14절에 매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요.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인데 잘 찾아보시면은 이 매임이라는 단어와 함께 갇힌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빌립보서에는 매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우리 바로 앞서 쌍둥이 서신이

이라고도 하셨는데 에베소서 6장 뒷부분에 보면 거기는 특이하게 사슬의 메인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 23장 보면 일종의 셋방에 거주했다라고 돼 있고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들을 접견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보면 13절에 시위대라고 나오죠. 또 사도행전 23장에도 로마 군인이 시켰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을 어느 정도는 만날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가택연금 상태라 일종을 하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매임, 갇힌, 심지어 쇠사슬의 매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바울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그 어느 하나 바울을 진정으로 속박하고 가둘 수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갇힌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속박되고 결박된 것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왔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나의 매임이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도 담대하게 생각을 했지만 형제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오히려 바울의 매임, 갇힘으로 말미암아 더욱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함께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 우리를 속박하고 가두고 있는 것, 우리를 결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어느 것도 나를 진짜 가둘 수는 없다. 나를 진짜 맬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래서 혹 나를 가두고 결박하고 속박하고 압제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것이 오히려 역전되어서 더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물론 1장 앞부분에 벌써 기쁨이란 말이 등장을 해요. 이 빌립보서는 총 넉장 109절 있는데 그 중에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대목이 한 3번 정도 나와요. 그 출발이 바로 오늘 18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앞부분에 보면 참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막 놀리고 조롱해요. 에이, 우리는 밖에 있는데 저 사람은 감옥에 그러니 우리가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많은 분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오히려 내가 우리 바울 선생님 대신 더 금옥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참 세상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을 보세요. 어떻게 하든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래요. 나를 욕하고 비웃는 사람들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리스도만 전파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큰 기쁨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도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큰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 2장에 나오는데 심지어 너희 믿음의 섬김과 헌신의 제물 위에 내가 전제로 부은 바 됨이 있어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희생과 헌신의 제물이 되어도 심지어 순교의 기쁨을 이야기한다고 많은 분들이 보거든요. 아, 이렇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면 나는 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정말 인간적으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부분인데 사장에 보면 아까 에바 브로디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심지어 내가 제물이 되어도 좋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고백했는데, 그런데 사장에 가면 에바 브로리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줘서 너무 기쁩니다. 내가 그 기쁨을 잊지 않습니다. 나의 큰 기쁨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디모데가 나를 도와주어서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들 나를 돕고 함께 이 복음의 사역에 참여해줘서 나는 너무나 기쁘고 기쁩니다.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큰 기쁨의 대략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아, 이런 내 모습을 통해서, 이런 내 삶, 이런 내 신앙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리스도만 존귀함을 받으신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쁨이 없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답답하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있죠. 내가 정말 어려울 처지에 빠졌을 때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기쁨에 감사하시고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기쁨의 선물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 마지막으로 생활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걸까요? 뒤에 보면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라고 얘기해요. 서로 협력하라.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얘기해요. 또한 29절에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아, 고난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세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2장에 가면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2장 3절에 가면, 아, 이게 2장 3절 4절에 정말 실질적으로 중요한 구절들이 나와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내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체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잊지 말고, 또 이미 잡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앞의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런 구절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구절입니다.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은 4장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뒷부분을 통해 이 빌립보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어요. 첫째, 옥중서신인데 매임이라는 단어를 소개해드렸어요. 갇힌 자라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도 나온다 그랬죠. 하지만 나를 진짜 가두고 나를 진짜 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 내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담대하게 더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는 그런 작동이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기쁨의 소신이라고 했어요. 왜 옥중에서 기뻐할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활서신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묵상하시면서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아침 신현진의 음성으로 나의 간절한 감상하고 계십니다. 딱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그리고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쓰여진 곡인데 2004년도 7월에 발매된 곡입니다.
1: 네, 벌써 그렇게 됐군요.
0: 그래요. 목사님, 오늘 끝으로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1: 네, 빌립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꼼꼼하게 같이 묵상하시면 정말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선포하는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못지않게 그리스도인 삶의 대헌장 이어지는 골로새서와 함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이니까 쭉 묵상하시고 그대로만 살아가셔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빌립보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빛의 자녀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신 분은요.
1: 네, 홍석진 목사였습니다.
0: 차유미였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1: 샬롬.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용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이제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당신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잡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극동방송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아, 지금 한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2: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이 전파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 극동방송에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모두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더 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3: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목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을 각각 만납니다. 인천 시온교회 박상현 목사님, 그리고 하늘가족교회 임지은 사모님입니다. 박상현 목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십니다.
1: 아침에 이제 저희 집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극동방송을 아침부터 이제 아내가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아침 준비를 하고 가족들이 그런 일상을 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70대대로 차량을 운전한다든지 혹은 이제 특별히 어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일과 중에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3: 극동방송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지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합니다. 박상현 목사님은 방송 선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꿈이 있습니다.
1: 이 원래 방송 선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또 극동방송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후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교할 때 저도 신학을 공부할 때 선교하면은 가든지 보내든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 못하니까 대신 갈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해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저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역을 이제 하게 되면은 내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부터 사역의 한 파트너로 방송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매월 제가 이제 이 100분의 전파를 쏘아 올리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후원을 이제 증가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 전파 1분을 감당하는 분들을 1분 전파 선교사, 그리고 2분, 3분, 5분,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감당하고 계신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박상현 목사님은 100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선교의 열매를 나누게 하시며 또 복이 있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좀 더 영혼권에 힘쓰고 있지만 이 환경은 지금 환경의 제한을 좀 아무래도 받고 있거든요. 마음껏 나가서 못 전하고 있는 그 목마름을 방송이라는 매체는 관계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이 전파를 통해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이 간절한 거예요. 이 방송 선교가 얼마나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또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환경일지라도 방송은 그에 구애받지 않고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
1: 주계장막, 철회장막, 휴전선 모든 장벽을 넘어 극동방송의 전파가 복음을 싣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전파가 닿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늘가족교회 임지은 사모님은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믿음의 하늘가족과 많은 교회에 방송선교에 함께 힘쓰자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0: 우리 이 땅에 우리나라에 극동방송이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물론 교회별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다 힘써야 하지만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복된 소식이 온 세계 만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우리 방송 이 국정방송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는데 우리가 당연히 뭐 십시일반 동참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애분 소견입니다. 저는 늘 정말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와 뭘로 믿는 자, 택함받은 자,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니 방송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목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을 각각 목소리로 만났습니다. 인천시 온교회 박상현 목사님, 하늘가족교회 임지은 사모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이 두 분처럼 전파선교사로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0: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에피비씨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가족 여러분께 건강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뇨기과 전문의 임승대 원장의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3: 우리 비뇨기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하나 있죠. 바로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배뇨, 오줌 싸는 거, 그리고 생식 능력과 같이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 비뇨기과 관련된 질환 중에 가장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고령의 남성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주위 뭐 인터넷이라든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질환인데, 많은 분들이 와서 저한테 질문하는 게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은 왜 발생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나이 드셔서 그냥 생기는 그냥 노인성 질환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모든 병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병을 좀 정확히 좀 알고 있다면 좀 더 정확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왜 발생하는지 이에 대해서 좀 세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하자면 딱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 호르몬, 그리고 여성 호르몬, 그리고 세포의 변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로는 남성 호르몬, 바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남성 호르몬은 남자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죠. 신체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오히려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남성 호르몬은 점차 감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감소하는 와중에 이 남성 호르몬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다른 형태의 호르몬, 남성 호르몬으로 또 변환이 됩니다. 이 다른 형태의 이 호르몬은 이런 일반적인 남성 호르몬보다 굉장히 좀 강력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립선의 어떤 수용체라든가 전립선 조직에 딱 작용을 할 때 전립선 세포 성장이라든가 또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할 때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립선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 조직들, 그 전립선 중앙부에는 요도가 지나가거든요. 이 중앙부에 있는 조직들이 세포를 성장시키고 증식시키는 걸 굉장히 강하게 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도 여성 호르몬이 조금 있습니다. 그 수치는 굉장히 미미하지만 나이가 드시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높아지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어떤 일을 하냐면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전립선의 세포를 증식시켜서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또 하나는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서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수치가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럼 전립선 세포의 증식이 촉진이 되면 당연히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전립선 세포의 증식뿐만 아니라 이 에스트로겐은 전립선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세포의 변화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리고 여성 호르몬의 이 변화로 인해서 전립선 세포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고, 이 그러므로 인해서 전립선 주변의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요도를 압박하는 구조적 변화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호르몬 자극은 염증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염증 유발은 방광을 자극하게 되고, 그리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모든 조직이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더욱더 심화되게 됩니다. 이처럼 전립선 비대증은 의학적으로 이 세 가지 영향에 의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진료실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고

설명해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나이가 고령 50대 이상이다 그러면서 하여튼 좀 소변 보는 게좀 이상이 있다 하시면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가까운 비뇨기과에서 치료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2: 예루살렘 교회는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 엄청난 부흥의 불이 붙었어요. 이미 기록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한 불을 붙이는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나는데 그게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하반신 지체 장애인을 고친 사건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어나게 했어요. 너무 놀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이때 너무나 충격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난 믿겠다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가장으로 우리가 숫자를 세면 한 가족이 4명이라고 하면 한 2만 명 되는 건데요.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0만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한 10분의 1 정도가 예루살렘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영향력과 부흥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 성전 경비 대장이 많은 경비병들과 유대 땅의 성전 지도자들을 이끌고 갑자기 그 축제와 같은 자리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서 그 예수를 여러 가지 사회 폭동의 주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남은 제자들이 이제는 죽어 없는 그 죽은 예수를 팔아서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니까 더 확산되기 전에 이 문제를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고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그가 고침받고 그런 상황 때문에 사람이 몰려들고 설교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녁쯤 됐을 거예요. 그들이 체포당할 때 시간이. 그래서 그들이 끌려가자마자 우리로 말하면 성전의 구치소에서 그냥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오늘날 국회처럼 유대인들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재판받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여기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사형 선고 당한 자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두 사도는 아마도 심정이 말로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착잡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을 받은 그 자리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밀려왔겠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저런 트라우마까지 몰려오면서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는 그런 뒷이야기를 다 알고 저들이 심적으로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 두 사도를 일부러 그 자리에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아마 위축돼서 우리가 하는 말을 고분고분 순응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해놓고 승리를 예감하면서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심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설교를 했느냐? 너희들의 목적이 뭐냐? 이미 죽은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며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한 번에 모은 진짜 이유는 뭐고 너희들의 배후는 누구냐?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기 시작해요. 자, 신문을 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쯤 되면 두 사도는 쩔쩔매고 위축이 돼서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황스럽습니다. 위축될 줄 알았던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똑바로 공회원들을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불치의 병에서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있는 대로 말하는데 그 태도가 어떤 거냐면 그래, 날 죽일 테면 죽여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겁을 주고

어떤 방법으론 우리를 막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 너무나 당당한 이 베드로의 기세에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가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들 머릿속에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문맹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저렇게 막힘없이 설명을 하고 정말 어떤 랍비보다 더한 깊이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한 그 모습에 오히려 공회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평생 지체장애인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와서 걸어서 내가 그 증인이라고 증언을 쓰기 위해서 지금 두 사도 옆에 나와 있습니다. 공회가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신문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밖에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해요. 그리고 잠시 뒤에 자기들끼리 뭔가 결정이 돼서 그랬는지 두 사도를 부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 장애인이 이렇게 일어나서 걷는 거 보니 기적이 일어난 것은 맞는 것 같구나.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기적처럼 걷는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는 뭐냐? 이러면서 생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이번만큼은 봐줄 테니 밖에 나가 두 번 다시 예수의 옛자도 언급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당당하게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도 진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지 않고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당당하게 그들이 석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고쳐줬고 그래서 저녁에 그들이 설교하다 말고 끌려가서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하루 종일 신문 받고 재판받았어요. 다행히 그들이 풀려나긴 했지만 이 두 사도가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완전히 번아웃 되지 않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방전됐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구치소에서 한 이틀간 고생하다 나오면 뭘 하시겠어요? 어딜 가시겠어요? 일단 두부부터 먹고 목욕탕 가서 샤워하고 일단 좀 자자. 그게 보통 상식 아닙니까? 그냥 너무 하여튼 억울하게 지금 봉변을 당하고 그렇게 긴박한 시간을 보냈으니 지쳐있는 그들이 좀 집에 가서 쉼의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이 당연한 상식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를 나오자마자 뜻밖의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24절 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다 있었던 일을 알렸다. 두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나오자마자 자기들을 위해 밤새도록 걱정하며 기도하고 그 정말 마음 졸였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다른 데 안 가고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해줬던 그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주면서 공동체 이 교우들과 함께 기쁨을 나눠요. 그런데 기쁘기도 하지만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제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을 이 교인들이 경험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해요. 왜? 이건 두 사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뜸 있는 우리를 향한 엄청난 핍박의 시작일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 두 사도가 사도들도 저렇게 끌려갔지만 머지않아 예수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도 저 사람들처럼 봉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거기 있는 교인들은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두 사도와 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저 산에 드린 공회의 서기관들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저 사람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사도들과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29절 볼까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숨겨주세요. 적들을 물리쳐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하지 않고요. 대신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저 사람들이 어떤 우리 행위를 하고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 두려운 상황에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더 담대하게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혼자 기도하면 두렵지만 그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기독교가 2000년 역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주일의 예배는 왜 있는 걸까요? 왜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로 여길까요? 바로 이 대목이에요. 혼자 하면 인간은 두려운 존재가 돼요. 그러나 함께 하면 담대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진처럼 땅이 흔들리는 체험을 하게 해요. 조금 전까지 두렵고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신문을 당해서 완전히 방전된 그들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시간. 그래서 그들이 그 기도 이후에 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설교에서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사도들이 언제 다시 성령 충만해지는 타이밍이 됩니까? 만약에 그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들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어버렸다면 그들에게 성령 충만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 좀 쉬어야지. 그리고 자기의 골방으로 자기의 쉼의 자리로 돌아갔다면 그들은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두렵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예수를 부르짖었더니 그들 모두에게 방전된 그들의 영혼에 성령께서 다시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신앙생활 하다가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살다가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 우리 영혼이 방전이 되면 우린 거꾸로 행동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연락을 끊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피하고 숨어버립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분간

사람들 만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걸 버텨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는 순간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혼자 고립돼 있는데 방전된 영혼이 충전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은 내가 지금은 힘드니까 나 혼자 내버려둬. 그리고 자기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나마 내 안에 있던 영적 자산이 방전됨을 넘어서 완전히 고갈 상태로 가는 거죠. 나중에는 나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고갈된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은혜의 강가로 나가야 돼요.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따뜻한 손을 내밀고 내 이름을 불러서 함께 기도해 주는 내 삶의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점점 우리의 신앙이 개인화되고 나는 하나님을 내가 혼자서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지만 자꾸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를 찾아가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바다에 스쿠버 다이버들에게 바닷속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생존 절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두 사람이 한 조가 되는 버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산소가 떨어지는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빨리 수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백발백중 잠수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다급해도 옆에 버디에게 다가가서 그의 보조 산소기를 먼저 입에 물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의 눈과 내 눈을 천천히 맞추며 같이 올라와야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위기가 오고 우리가 탈진이 오고 그리고 어느 날 뭐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가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절대로 혼자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때는 더 이를 악물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셔야 돼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가면 마시이와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어요. 이 젊은 사업가가 1990년대 자기의 고국에 이동통신회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패한 관료들이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사업이 망할지라도 부패와 타협하는 일은 요만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킨 거죠. 그런데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대요. 분노한 정부가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그를 방해합니다. 불이익을 주고 매일 밤 전화로 협박하고 그러다 보니 그의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 이 피말리는 고통이 무려 5년이 지속되면서 믿음 좋은 그의 영혼도 방전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부터 매일 저녁 믿음 좋은 자기 아내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집으로 불러요. 그리고 모두가 거실 바닥에 삥 둘러앉아가지고 함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절대로 부패와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0: 우리가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를 붙들고 반드시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저녁에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영적인 은혜가 그 다음날 하루를 딱 살아가도록 채워지더래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납니다. 1998년 짐바브웨 대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통신회사를 세우게 돼요. 그러나 이 마시아와는 통신회사를 세우고 난 뒤에도 절대로 자기가 지키는 신앙에 타협하지 않아요. 단 1원도 뇌물을 건네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그 옛날 경험했던 것처럼 매일 기도하며 그 거대한 부패한 세상과 맞서 싸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영적 전쟁을 한 그의 회사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세운 그 어렵게 세운 통신회사는 이제 짐바브웨를 넘어서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마시아는 자기 아내와 함께 자선단체를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에게,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요. 이 마시아와가 자기의 신앙의 선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영혼을 충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너무나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로 그를 채우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압박에 이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서 지쳐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언젠가부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중얼거리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언젠가부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가 힘들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피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중심선, 나는 예수가 먼저입니다. 나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 중심선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힘들다고 혼자 숨거나 혼자 가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을 채우는 자리로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오늘 사도들에게 임했던 기적과 사도들에게 임했던 담대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복된 귀한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너 권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요즘이지요. 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은 하루하루 좋은 습관을 쌓아

0: 나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건강해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마음이 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묵상의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자리해야 합니다. 작은 기도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루의 말씀 묵상이 우리의 걸음을 바르게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믿음의 좋은 습관으로 삶의 자리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목사님은 영도교회 김덕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려요.
1: 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0: 아멘.
1: 예, 그 사도행전의 시대에 사도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 성의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또 이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과 악마의 싸움터다, 전쟁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시지만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회방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도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우리 지역에서 떠나가라 외치는 일이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또 한 주간 동안도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능력을 힘입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틈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네,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리 전화번호 뒤에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은 소망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긴급 기도 제목인데요. 아끼는 직장 동생 송현민 자매의 엄마가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요. 위험한 고비 여러 차례 있었으나 간절한 기도로 쾌차하시곤 했는데 건강이 다시 악화되어 기력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이미 담당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 믿어야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값을 치루셨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 송현민 자매의 모친을 위하여서도 주님이 이미 값을 치루셨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송현민 자매의 모친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가정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여러 위험한 고비들이 그동안에도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고비고비 넘겨오며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많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 눈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그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혈로 귀한 모친을 주장하시고 영과 육신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귀한 모친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날들을 누리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915 성도님,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는 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들이 6월 13일에 로더와 기중기 실기시험 합격해 올 상하반기에 꼭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정리되어지기 전에 보니까 중공업에서 네. 일하시는 분 같은데 여러 가지로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지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0: 선하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주장하실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들을 위하여 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215 성도님, 귀한 아들을 중보하며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싸게 안에 있어서 늘 안전하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13일에 여러 중요한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마음 두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후회함이 없이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더 크게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높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좋은 결과 있게 될 줄 믿습니다. 7087 성도님,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많이 힘들어해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의 외박, 외출, 휴가, 승인이 잘 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오늘 수경 훈련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0: 예,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아, 네. 하나님, 7087 성도님 귀한 모친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놓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군생활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군생활하는 일들이 많이 힘들고 여러 관계와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이 군생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심하다 때마다 확인하고 고백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외출 외박 승인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수경훈련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다 기도할 제목인 것을 고백합니다. 훈련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또 정기적으로 있는 휴가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귀한 아들의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두려워하지 않고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사업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상황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위해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네, 응답 사연이 올라왔어요. 0552님, 소망의 기도 응답으로 집 매매가 되었고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감사드려요. 사랑하는 올케가 디스크 5번이 터져서 교회도 직장도 못 나가고 누워있어요.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회복시켜주시고 이 일을 통해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이사하는 그 이유가 아주 귀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교회 가까이 이사하고자 가까이 네. 가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학세권 말하고 역세권 말하지만 제일 좋은 건 교세권입니다.
1: 아멘. 네,
0: 교회 가까이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소망하는 대로 또 잘 진행되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0552 성도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집 매매가 잘 되게 하시고 이제 마음에 바라던 대로 교회 가까이 이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도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걸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의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 가까이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감당하는 복된 집을 허락하셨습니다.

0: 주식 없어서 이제 올케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디스크가 터져서 여러 고통 중에 있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이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무런 후유증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6347 성도님, 오늘 상속 포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아버지가 천국 가시고 상속 재산을 다 엄마가 받게 하려 합니다. 저와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상속 받는 걸 포기를 했지만 문제는 아버지 11년 병원 생활 동안 병원비와 간병비도 안 내고 간병도 안 하고 방치하고 학대하고 방임한 언니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데 언니가 상속을 포기하고 엄마가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질서 잡아주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 재산의 문제가 걸릴 때에는 또 형제들 간에서도 여러 가지 서운한 것이 있고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가정이 먼저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언니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용납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아름답고 복된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결정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347 성도님 이 가정의 질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상속 문제로 인하여서 또 마음의 일치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하여서도 우리 이 형제들 안에 있는 서운한 마음이나 또 나쁜 감정들을 다 치워주시고 이해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 순적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결정을 내리며 또 모든 형제들이 원망하고 판단하는 것 아니라 사랑하고 또 서로 격려하며 또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는 귀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17년 전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73세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 기도해 주셔서 백내장 수술은 잘 마치게 된 거 감사드려요. 그러나 이명으로 인한 두통,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힘드신 상황입니다. 더욱더 강건하신 가운데 주님 만나며 주님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혼자 계신 아버지를 염려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특별하지요. 네. 어머니가 혼자 되셨을 때하고 아버지가 혼자 되셨을 때하고 자녀들의 마음 씀씀이가 또 달라지게 되는 그쵸? 것 같은데 네. 또 그 마음과 염려하는 대로 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익명으로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3세 된 아버지 17년 동안 또 혼자 생활하시는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셔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있고 이제 백내장 수술은 잘 마쳤지만 이명도 있고 두통도 있고 심해지는 허리 통증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만병의 대의원 되시는 치료대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봅니다. 귀한 아버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덮어 주시어서 모든 통증과 아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한 가운데 우리 주님 고백하며 우리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며 노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

0: 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네, 9507 성도님, 6월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은혜 풍성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의 나라 또 강구하는 삶 보내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아멘입니다.
0: 아멘.
1: 네, 아멘이고요. 저는 오늘이 6월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0: 네.
1: 어느새 6월이 됐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507 성도님의 중보의 기도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지나가지만 그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온 믿음의 가족들 우리 주님 고백하며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은혜 풍성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5235 성도님, 다음 달 저희 교회에서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요. 선교를 준비하는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선교의 시간까지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합니다. 몽골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심기게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1: 네, 청년부 지도하면서 많은 선교지를 방문하고 땅을 밟았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하는 이유가 뭘까? 가서 무슨 사역을 많이 해서 뭔가 성과를 많이 남기는 게 선교가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 땅을 밟는 과정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선교는 아멘. 기도하는 것이고 선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와 축복을 온 대원들이 함께 맛보고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235 성도님 단기 선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교회의 팀을 이끄는 가운데 있는데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준비한 것으로 뭔가를 많이 이루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교회 모든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지의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동참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기도하신 대로 몽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해서 또 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명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데 아버지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버지나 문제는 끝까지 우리가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영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물리쳐 주옵시고 항상 온전한 마음과 열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행하는 믿음 또 될 줄 믿습니다. 0987 성도님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주님을 믿는다고 학교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아이들의 말을 들었어요. 아이들이 주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즐겁게 해주세요. 교회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입니다.
0: 아멘.
1: 아멘이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인데
0: 네.
1: 갈수록 세대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이고요. 어린 세대를 보면 잘 안 믿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믿는 아이들은 얼마나 예쁘게 잘 믿는지
0: 맞아.
1: 모릅니다. 이 역사가
0: 네.
1: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0987 성도님 중보의 기도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대가 참 악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서부터 다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0: 세대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물줄기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아가는 귀한 세대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영도교회 김덕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과 간절한 기도 고맙습니다.
0: 네, 저도 많이 감사합니다.
1: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류순옥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상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19세기 중반에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동족 상잔의 전쟁을 했습니다. 양측이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쪽이 다 그 군목 목사님들이 전투 중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면서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어떨 때는 북군이 이기고 어떨 때는 남군이 이겼습니다. 서로 끝없는 유혈 충돌을 3년을 계속했는데 그 전쟁에서 남군과 북군 양쪽에서 무려 62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전쟁의 정점에서 북군의 지도자였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전쟁 말기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듣고 참모들이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자기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영적인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 겸손한 기도 때문인지 북군이 승리를 했죠. 승리하고 나서도 아브라함 링컨은 전에 없는 파격적인 관대함으로 남군에게 패배 책임을 묻지 않고 전원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상금도 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참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서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의 항상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겸손이 없이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라는 독서는 정말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무모한 자신감으로 패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에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마치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한 것 같지만 결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고 했는데 졌을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말은 지난주 본문과 연결선상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모두에게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던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전한 말씀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결정한 것은 별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절 후반부인데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쳤더라입니다. 이것은 공격 대형이에요. 진을 치는 것도 방어 대형이 있고 공격 대형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 대형으로 진을 쳤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사사시대 300여 년의 역사를 안다면 쇼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3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를 침공하기보다는 외세 침략에 자기를 지켜내기가 급급했습니다. 도망치기가 바빴고 싸운다고 해도 100% 지형을 이용한 방어작전이었지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공격대오를 갖추고 상대를 공격한다? 그것도 블레셋한테? 블레셋은 우리가 참 성경에서 많이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이스라엘을 공략했던 그 수많은 외세 침략자들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강한 존재였어요. 원래 이 블레셋은 바다를 누볐던 바이킹 같은 해양민족으로서 전성기 때는 강대국 애굽과 정면 충돌을 할 정도였죠. 그렇지만 주전 10세기 초에 애굽과의 세력 다툼에서 패배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거예요. 일찌감치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블레셋은 농사가 주업이었지만 해양민족답게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돈으로 철제 무기와 전차대를 보유했고 아직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가나안 땅의 많은 민족들을 압도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 국가 중에서 가장 잘 정비된 국가 조직과 경제력과 행정력을 그리고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아주 노른자, 기름진 난서부의 해양 평야지대를
우리로 치면 거의 호남평야 같은 곡창지대를

고스란히 블레셋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 블레셋은 40년간의 그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감히 블레셋을 상대로 체계적인 군대나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할 공격 대응을 갖출 생각을 했을까요? 17세기 영국의 패트릭 주교라는 신학자는 이 일이 블레셋의 40년 이스라엘 통치 중간쯤에 삼손의 죽음 얼마 뒤에 일어난 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해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시죠? 블레셋의 신전에 가득 찬 사람들의 파티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수많은 블레셋의 방백들과 장군들과 지도자들 수천 명과 함께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은 지도층이 한꺼번에 괴멸된 리더십 공백이 일어났겠죠. 그걸 지켜보던 이스라엘이 야, 때가 왔다. 드디어 블레셋에 그동안 당했던 하늘 갚을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라고 판단하고 아마 군사를 일으켜 먼저 블레셋을 공격하기로 결정했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옳은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블레셋은 약해졌지만 이스라엘이 강해진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요. 그렇다고 해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면서 이때가 찬스다. 그리고 돌격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려 4천 명의 전사자를 내고 물러섰어요. 자,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문제는 그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지 그 다음 실패를 막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게 안 돼요. 3절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보세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깨고 있죠.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를 겸손히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지?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고민들 하다가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거 영감일지도 모르겠다. 저 중앙 성막이 있는 실로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리로 가져오자.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이 언약궤는 오래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넣은 상자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국가보물 1호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군했죠. 그 언약궤가 있으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광야에서 지켰어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독충도 그들 진영에 가까이 하지를 못했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갈랐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아서 저 무적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수백 년 전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승리 아이콘이었던 언약궤를 300년 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전장에 등장시켜보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물이지 영적인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영적인 상징물이 아니라 본질이 흐트러져 있다는 거죠. 영적인 본질이 흐트러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삶에서 거룩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지도층들부터 무너져 있었어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돈 밝히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화되어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줄도 몰랐어요. 영성이 너무나 타락하면 회개도 못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난 지 오래되었어요. 누구와 싸워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다는 말을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언약궤를 그것이래요. 감히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들이 부릴 수 있는 그것 승리의 도구로 부적처럼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고 이 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그들의 욕심대로 해줘야 되는 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가는 알라딘 램프의 하인이 되어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어떤 영적인 싸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4절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3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이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장로들의 결정 과정에서 그 누구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체크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부 다 흥분해 있었어요. 그들은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으면서 언약궤의 그 매지컬 파워, 마법적인 힘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성막에서 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언약궤를 빼자는 이 기절초풍할 아이디어를 아무도 기도하면서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엘리도 오케이 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가 이송될 때 함께 따라옵니다. 아마 제사장으로서 모든 백성들의 기대에 찬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의식되면서 이 언약궤를 호위하면서 왔겠죠. 엘리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내보내서는 안 되는 언약궤를 죄로 타락한 자기 아들들한테 호위시켜서 전장터로 보냈어요. 이들은 애당초 이스라엘의 타락한 신앙의 원인 제공을 한 나쁜 지도자들이었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 엘리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영적인 지도자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위험하냐 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같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이것이 양쪽 진영에 미친 심리적인 영향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일단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치 2002년 한국이 월드컵 4강 진출할 때처럼 그냥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군영의 환호성이 얼마나 우렁찼던지 저쪽 블레셋 진영까지 다 들렸어. 그 블레셋 지휘관들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엊그저께 완전히 깨박살이 난 병사들이 4천 명의 전사자를 놓고 대패했는데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어야 될 이스라엘이 마치 이긴 것처럼 왜 저렇게 환호성을 지르지? 무슨 일이지? 때마침 이스라엘 진영에 파견되었던 블레셋의 첩자들이 본영에 도착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전해줍니다. 블레셋 장수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6절, 8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왜 충격이었느냐 하면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각자 자기 민족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모든 문명의 도시에 가보면요. 신전이 딱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끼리 전쟁을 할 때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기면 이쪽에 신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쪽의 신상을 가져다가 끌어오기도 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원래 해양민족이었던 블레셋이 왜 여기까지 쫓겨왔다 그랬죠? 애굽과의 전투에서 져서 왔다 그랬죠. 그런데 그 강한 애굽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무릎 꿇리고 애굽의 전차대도 수장시켰다는 이야기를 블레셋도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수많은 성들을 300년 전에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설의 언약궤

0: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용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신관으로는 이스라엘의 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거는 그랬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전투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반응이 정반대로 나옵니다. 9절 읽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옛날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가나안과 정복 전쟁하기 전에 그 대사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 병사들 정신교육 시키는데 사용한 거죠. 아니 저쪽에 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처음에는 그들도 동요했겠죠. 그런데 역시 블레셋의 장군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위기를 오히려 역으로 자기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회로 사용한 거죠. 너희들 정신 차려. 강하게 대장부가 돼야 돼. 이제 정말 물러설 곳이 없어.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짓밟아 왔는데 이번 전쟁에 패한다면 거꾸로 이스라엘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 짓밟을 거야. 그런 무서운 보복과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거든. 모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우리는 배수의 진을 치고 붙어야 된다는 거야.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미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무기나 군사체계나 모든 것에서 우위고 그 전날 전투도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런데도 블레셋은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히려 마치 패배에서 회복하는 병사들처럼 우리 죽기까지 싸우자 하고 결의를 다지는데 전날 전투에서 아주 패배했던 이스라엘 쪽만 야 언약궤가 왔어 우리 이길 거야 라는 핑크빛 자신감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편일 거라는 헛된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오히려 블레셋은 이를 악물고 독하게 나오는데 말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가 너무 마귀들의 결기를 우습게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나약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 마귀는 전력 투구하는데 대충대충 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 다 풀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할 거는 나이반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는 체크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두 번째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패배는 전의 패배와는 차원이 다른 무참한 패배였어요. 10절 읽습니다.
1: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력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0: 3만 명이었으며. 자, 이두 번째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 말은 전투의 주도권을 처음부터 블레셋이 갖고 갔다는 뜻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백중지세로 부딪히는 그런 용어상박의 대결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블레셋의 군세에 괴멸되는 상황이에요.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철저히 훈련된 블레셋 군대가 정신력까지 아주 독하게 마음먹고 우리는 저들의 신과 싸워야 된다는 독한 마음으로 전력 투구하고 나왔으니 아주 그냥 흐트러져 있던 이스라엘, 그냥 막연하게 언약궤만 믿고 나왔던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는 말은 주위체계가 아주 붕괴돼가지고 각자 살 길을 찾아서 완전히 콩가루처럼 와해되었다는 뜻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며 학살을 시작했는데 그날 3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3만 명이면 이스라엘의 작은 지파 하나가 그냥 무너져버린 거예요.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탈취당했습니다. 그 언약궤 옆에 있던 엘리의 두 아들도 그 자리에서 전사하죠. 헛된 믿음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12절, 18절에 보면 엘리 집안의 마지막 몰락까지 자세하게 다룹니다. 제사장 엘리는 이 패전 소식을 전령으로부터 전해 들었죠. 전령이 와서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알리기 시작하니까 실로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했고 엘리는 이를 악물고 전령의 소식을 듣습니다. 전령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죠. 첫째,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다. 둘째, 당신의 아들 두 사람도 죽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에게 탈취당했다. 근데 엘리는 처음 두 번째 뉴스까지는 이를 악물고 듣다가 세 번째 뉴스에 충격을 받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세 번째 뉴스가 엘리한테는 가장 큰 충격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한 것보다 아들 죽은 것보다 더큰 충격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이때까지 광야에서 모세가 언약궤를 받은 뒤로 수백 년의 외세 침략을 당하면서도 단한 번도 언약궤만은 뺏긴 적이 없어요. 인생에서 아무리 무너지고 쓰러져도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제사장에게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 없이는 언약궤를 성막 밖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건데 엘리가 그 아들 두고 함께 이걸 내보냈잖아요. 허락도 없이. 그래서 안 그래도 불안해하던 차에 민족의 생명과도 같은 언약궤를 뺏기고 나니까 엘리는 그 충격에 멍해졌던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의 집안의 몰락을 이렇게 성경이 디테일하게 다루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패배와 언약궤가 뺏기는 것과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지도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는 나라가 무너지게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 신앙을 영적 지도자들이 고수하면 백성들도 똑같아지고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참담한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왜 졌지? 어째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왜 우리가 또 졌지? 그것도 전날보다 10배나 더 많은 전사자를 내면서 그 옛날 여호수아는 이겼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그때는 요단강도 무너뜨리고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블레셋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강해졌단 말인가? 그건 아니었죠. 패배의 원인은 언약궤가 아니죠. 언약궤를 잘못 사용한 이스라엘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이거죠. 그들은 겉에 보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굉장히 열심히 드렸지만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제사 드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상대를 사랑,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배우자한테 최고급 반지를 선물해본들 그 결혼에 무슨 힘이 있어요? 뒤로는 우상숭배를 더 열심히 하면서 사는 거는 주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랐잖아요? 그런 영성을 가지고도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할 거라는 착각. 승리할 거라는 착각을 했어요. 십자가 목걸이만 메고 나가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만사 형통하리라고 믿는 것과 같은 거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부적같이 사용합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언약궤에 있지, 언약궤 하나님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욕심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언약궤가 있어 본들 어찌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습니까? 그 옛날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모시고 갔을 때는 승리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갔을 때는 왜 패배하냐?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누가 그 언약궤를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은 결코 만누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결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욕심으로 언약궤를 이용하면 언약궤가 너를 베어버릴 것이다. 거룩과 순결이 없는 기도에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고 그런 위선적인 예배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막혀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결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블레셋보다 훨씬 강한 마귀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0: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될수 있어요. 성도의 상급을 빼앗기고 마귀에게 조롱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며 스스로를 겸허히 돌아보는 회개와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언약궤는 눈에 보이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실 때 얼마나 외세 침략에 무참하게 짓밟히는가를 깨달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조건적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조건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사고를 쳐도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다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이것을 주목하시고 이곳을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든 몸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집을 나간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며 멍든 우리나라의 경제도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을 주목하실 때그큰 은혜의 임마누엘이 이가봇의 시대를 끝낼 줄로 믿습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597-0691번 새로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1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가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 다문화가정 청소년센터 하랑센터는 어제 이주민 가족초청 행사를 열고 11개국 15가정과 한국성도 등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연과 부부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양현민 PD가 전합니다.
1: 11개국 출신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가는 포천하랑센터에서 어제 부모님과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 행사를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부모님들도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2: 아, 종구. 아들 여기 있어요. 여기서 와요.
3: 내가 이름은 샤크노자,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요. 그냥 하랑센터 사장님, 사모님, 우리가 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나 지금 애기 같이 살아요.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1: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에 온 아이들은 센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4: 재밌어요.
5: 많은 애들이 집보다 뭔가 센터를 더 뭔가 편애한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6: 저 베트남이요. 여기는 너무 좋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1: 함께하는 봉사자들도 사역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0: 얻는다며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권면했습니다.
1: 이제 엄마 아빠가 제대로 이렇게 있는 가정이 잘 없더라고요.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역진 것 같아요.
2: 그 마음하고 표현이 순수해요. 여기 와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손길을 느끼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이외에도 포천아랑센터는 시와 지자체와 함께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연계지원체계 확립과 복음사역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FABC 뉴스 양현민입니다.
3: 한국교회 청년전도의 모태인 군선교내 내부에서 과거 세례자수에 집착하던 양적 팽창을 버리고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돌봄과 양육 중심으로 선교의 판을 혁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구소는 최근 2026 군선교 3차 세미나를 열고 붕괴 위기에 처한 군선교의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한국교회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는 주둔지 통폐합으로 현재 760개 군교회 중 118개 교회가 통폐합될 예정이며 군선교사 인원도 2020년 555명에서 2025년 443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450만 명에게 세례를 주었던 과거의 방식을 넘어 이제는 장병들을 온전하게 양육해 한국교회로 연결하는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형성 연구원은 전도 중심에서 벗어나 장병들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섬김과 봉사 중심의 선교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군존 목사 지원자가 2020년 155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4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축돼 양육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교회 총연합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입법 예고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지난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이 명시한 양성평등 원칙은 생물학적 남녀 간의 평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회 측은 성평등 용어를 전면 사용하는 새 조례안이 국가법체계에 명백히 역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합회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질서를 신앙의 근본으로 고백한다며 동성애를 포함한 성정체성 다양화에 제도적 인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선홍 대표회장은 헌법적 가치와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의 인공지능 활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요 생성형 AI 모델들이 이단결이나 왜곡된 종말론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연구공동체 신앙과 AI 미래와 소망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AI 모델 10종을 평가한 벤치마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88.53점이었으며 엔트로픽이 94.31점, 구글이 92.29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일부 AI 모델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사회적 고립을 정당화하는 심각한 신학적 편향성을 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총괄한 장신대 김경래 교수는 신학적 오류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인간 전문가의 감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 연구자 임성빈 전 총장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한 AI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교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계단체가 유권자들의 주권행사를 독려하는 선거 캠페인송을 제작해 발표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진작을 위해 1분 53초 분량의 경쾌한 분위기를 담은 캠페인송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곡은 본부 홍보대사인 가수 온더노트가 직접 작사와 가창에 참여해 투표를 통한 더 멋진 세상 만들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표회장 김상봉 목사는 기동 유권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름다운 발전을 위해 책임감과 권리의식을 갖고 꼭 투표장에 나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예수를 영접한 대중가수 서인영 씨의 진솔한 교회 일상을 담은 미디어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개과천선 서인영이 공개한 약 25분 분량의 신앙생활 영상은 누적 조회수 349만 회를 돌파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서인영 씨가 예장 통합 소속 자양교회에서 6개월 전부터 출석해 부활절 세례를 받고 성가대 부활절 칸탄타 무대에 서는 전 과정이 담겼습니다. 서인영 씨는

0: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신학이 왜 학문이 아닙니까? 답 줄게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며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40명이란 사람을 통해서 1600년을 걸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각 곳마다 그 말씀이 기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인간 저자라고도 불어요. 바울이 썼다, 다윗이 썼다, 예레미야가 썼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일 뿐 저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고 실천한다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기에 사사로 말하고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해서 성령이 문제지고 성령이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마치 모세나 다윗, 바울이 쓴 책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바울의 사상을 말하고 요한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서로 토론하고 물고 찍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이유다 이거예요. 성경을 인간 저자로 쓴 책이라고 생각하면 생명도 없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목회를 하려면은 이것서부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가르쳐서 좋은 목회자를 양성시킨다면 신학자가 성경을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밑에 깔고 전문적인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벌써 판도가 다르는 거예요. 생각하는 이미지 전부 다르는 거예요. 학문으로서 신학의 한계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인간의 저자라고 성경을 아는 것과의 하늘과 땅이요. 완전히 디퍼런트야. 완전히 달라. 성경을 믿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 말씀이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칼빈 기독교 강요에 보면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여길 때 비로소 신자들은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기독교 강요 1권 7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참 빠릅니다. 엊그제 새해 인사를 나눈 것 같은데 벌써 6월이 됐어요. 6월은 한 해의 딱 절반이 되는 달이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더 빨리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안 이루어진 거 있을 거예요. 네, 다 그렇죠.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오늘도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니까요. 지금도 또 새로운 달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는 종종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도요. 걱정보다는 기도로, 불안보다는 말씀으로, 두려움보다는 찬양으로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소리에를 힘찬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너무 익숙한 찬양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이라서 이 말씀이 익숙하지만요. 그런데 늘 일어나는 것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든 날도 있고 마음이 지쳐서 일어나기 힘든 날도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주저앉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특히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습니다. 아 벌써 6월이네. 올해도 반이나 지나갔네. 난 뭐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아직도 거기 앉아있느냐 이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어. 내 빛이 너에게 비추고 있으니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요. 내 힘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내 컨디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시편 115편 9절이었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아멘. 자, 6월의 첫 걸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줌 있는 사람 일어나, 신윤원의 찬양이었고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이화 챔버 콰이어의 합창으로 두 곡의 찬송 같이 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이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6월의 시작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두 곡의 찬송에 주를 의지하고 일어나 나아가자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부르시면서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드시지요? 그래요. 1187번님이 요즘 경기가 쉽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방송 들으면서 내 힘으로 버티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더 의지하며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더 힘을 내보시겠대요. 파이팅입니다. 네, 우리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방송 가족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시길 바라요.

8858번님도요. 남편 프로젝트 팀 직장 정리로 해고되고 다시 새 프로젝트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면서 남편이 아 정말 자기 마음이 우울했었는데 딱 두드리는 말씀이었던지 일어나서 우울을 떨쳐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8054번님이요, 달력을 넘길 때마다 하나님 이번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네요. 힘찬 라디오 가족들도 모두 은혜 가득한 6월 되시길 바래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저도 달력 넘길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이번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3921번님 병원 진료 가는 길에 듣고 계신데 검사 결과 기다리는 중이라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말씀이 큰 힘이 되네요.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해요. 멋집니다. 멋진 고백이에요. 어떠한 결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7121번님, 온 가족이 성경 매일매일 녹음을 시작한 지 2주 됐어요. 극동방송을 들으며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셨네요. 와, 멋지다. 혼자 하는 것도 멋진데 온 가족이 같이 성경을 낭독하는 걸 녹음을 하는 거죠. 와, 멋지네요. 나중에 오디오 성경 한 편이 가족들의 목소리로 이루어지겠네요. 5089번님, 사랑하는 두 딸 좋은 조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은이 조민이 두 딸. 너무 예쁘네요, 이름도. 하나님 더 알아가기를 응원해요. 0600번님, 힘찬 라디오 들으면 힘나요. 고맙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희망을 가득 안고 오는 희망찬 라디오 좋다고 하시는데, 네. 힘찬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힘찬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동행하시고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682번님 찬양 듣고 은혜 받으며 하루 보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피디님 오늘도 충만한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우리의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희지윌의 믿음이 필요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 9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내 힘으로 다 해보겠다는 마음,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일이겠죠.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요. 이번 달도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걸어가는 이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와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우리가 받은 은총을 잊지 않고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총을 베풀려면 첫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고해요. 여기에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자기 집안을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된 후에도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은 지 17, 18년이나 지난 시점이에요.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왕권이 견고해졌지요. 평안이 왔기에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이 늘 흔들리고 불안하면 다른 사람을 품을 여유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므비보셋이 직접 찾아온 게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찾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이것이 은혜예요. 2절에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고해요. 시바는 원래 사울 집안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울 집안이 몰락한 후 그 재산을 관리하며 사실상 주인처럼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을 보니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고 묻자 시바는 므비보셋을 다리 저는 자라고 소개해요. 이름보다 약점을 먼저 말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을 조건과 약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지 못하고 쓸모와 외모로만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4절을 보니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듣고도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약점보다 존재를 찾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총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나요? 누군가를 이름으로 부릅니까? 아니면 약점으로 판단합니까? 은총을 베풀려면 둘째, 조건이 아닌 은혜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4절을 보니 시바는 다윗의 질문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답해요. 로드발은 목초지가 없는 황량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왕자의 신분이었던 므비보셋은 지금 황량한 땅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이 몰락했으니 늘 두려움 속에 살았을 거예요. 게다가 다리까지 절어요. 요나단

땅 같은 아버지와 사울 같은 할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망한 왕가의 후손이라는 운명을 함께 물려받아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마길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시바는 주인 행세를 했지만 마길은 계산 없이 므비보셋을 품었어요. 무려 17, 18년 동안 숨겨주고 장가까지 보내며 아버지처럼 돌보아준 것입니다.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끝까지 보살펴준 마길입니다. 그러니 때가 되어 어떻게 되나요? 5절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라고 해요. 마길의 숨은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갚아주시는 날이 온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6절에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하지요. 므비보셋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대개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가의 후손은 제거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죽어야 마땅한 자에게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지요. 므비보셋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밭을 므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고 합니다. 단순히 먹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친아들처럼 왕의 식탁에 앉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므비보셋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므비보셋은 자기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폐위된 왕가의 후손이고 다리 저는 자이며 로드발에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에요. 극도의 열등감 속에 있었지만 이런 자기 인식이 단순히 자기 비하는 아니었어요. 진짜 겸손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은혜가 은혜로 보여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의 은총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죽은 개 같은 존재임을 아는 자만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된 은혜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바처럼 약한 사람을 이용하나요? 아니면 마길처럼 계산 없이 사람을 품어주나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곳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았음을 회개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가난한 시골에서 상경의 대학을 다닌 저는 친구들이 유흥을 즐기며 지낼 때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사지 않았어요. 어떤 사치도 누릴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제 믿음의 수준을 아신 하나님은 매번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저의 곳간을 채워주셨어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유학 중 글로벌 금융위기로 등록금 납부가 어려울 때는 아시아 지역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납부 유예 제도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게 하셨지요. 그러나 정작 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일회용 비닐을 다시 쓰지 않고 버린다며 아내를 정죄하고 부모님께 여유자금이 생겼다며 매달 드리던 용돈을 끊어 마음을 아프시게 했어요.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고 하며 아들처럼 대우하지요. 이렇게 자기 정적의 후손에게까지 은총을 베푸는 다윗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재물을 마치 내 것인 양 쌓아두려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사울의 종 시바처럼 물질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이 아닌 물질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 저의 죄를 회개해요. 이제는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든 지체들에게 저의 물질과 마음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을게요. 저의 적용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물질로 교회 소그룹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씀씀이를 탓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입니다.

0: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므비보셋을 먼저 찾아갔어요. 오늘 간증하신 성도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신묘막측한 은혜를 수없이 받으면서도 정작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그 은총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물질을 의지하며 시바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사랑도 계산하고 내 것처럼 움켜쥐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죽은 개 같은 존재임을 아는 겸손이 있을 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총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고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받은 은혜를 잊고 시바처럼 물질과 조건을 붙들며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므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늘 고백하며 가길 원합니다. 또한 마귀처럼 계산 없이 한 영혼을 품고 섬기길 원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며 먼저 찾아가 사랑을 베푸는 저희의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옷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채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조미료 자연한알과 함께합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6월 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서 북한의 클럽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에 돌아가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1: 네, 그런데 일부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선수들을 보냈다는 것 자체 의아했다고 하죠.
0: 네.
1: 적대국이면서 왜 주민들을 보냈냐는 건데, 게다가 이 우승을 했다는 것보다 한국에 가봤다라는 것에 부러움을 나타낸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0: 예, 지금 북한에서는요, 이 대한민국을, 우리 남한을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민들을 이제는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적국이다라고 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 대한민국, 한국을 향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은 여전한 듯합니다. 특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나 그리고 한국 생활에, 한국의 모습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을 한 것 같아요.
1: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남북은 주님

0: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복음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요.
1: 네.
0: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나됨의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도 하나의 마음을 갖고 함께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데이.
0: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을 복음으로 하나로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저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피아워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할게요.

0: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단절을 외치고 통일이라는 이미지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지워버리고 있지만 우리는 네.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1: 맞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남북이 하나 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또 마음을 더 간절하게 먹고 기도의 그 자리로 여러분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0: 그래서 북녘 땅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1: 아멘. 대전입니다.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북녘 땅을 놓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됨이 너무나 감사하네요 하시면서 출석 체크도 남겨주셨고요.
0: 대구에서도 주셨어요. 북한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더 기도하게 되는 이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네. 하셨고요. 양산에서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소명을 갖고 와.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 남겨주셨어요.
1: 자, 여기는 강원도 영월입니다. 어플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 또 장애인분들과 함께 같이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0565님 문자 주셨는데 모금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렇게 함께 계속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6월이 시작이 됐어요.
0: 아, 네.
1: 야,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는 듯한 느낌인데 이번 여름 북녘 땅도 많이 더울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북녘에 있는 주민분들도 건강 상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자, 6월의 첫날에 함께하시는 OAP데이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죠?
0: 오늘도 찬양으로 채워가려고 하는데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의 한 소절과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뼘 차이도 잠시 후 샵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1: 네, 축하사연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도 계속해서 문자로 어플로 남기실 때 여러분 지역 적는 거 잊지 마세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강찬 목사님의 음성으로 찬양 준비했어요.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함께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올해도 한뼘 차이 문제 풀 준비 되셨습니까? 자, 남북한의 언어가 이렇게 표현이 쓰임법이 네. 참 많이 다르구나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언젠가 정말 복음통일될 그날을 꿈꾸면서 지금 뭐 출석 인사로 기도도 보내주시고 네. 같이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도 한 뼘을 좁혀가고자 북한어 하나를 나누어 봅니다.
0: 그렇습니다.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꽁트 이후에 이어지는 저희 힌트도 주의 깊게 강구하시면 오늘 정답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보기가 또 두 가지가 나가니까요. 이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를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이거 좀 빨리 내다 놔요.
1: 어? 지금? 아이, 자기 나 이따 내다 놓을게.
0: 아유, 안 된단 말이에요. 청결차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내놔야 한단 말이에요.
1: 청결차? 아이, 그런 차는 또 무슨 차야? 먹는 차야? 자동차야?
0: 아니, 그 청결하게 하는 차 모르나요? 이게 오늘 안 가져가면 또 밖에서 이틀이나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 그 청결차? 아, 맞네. 말 들어보니까 청결차 맞네. 아, 알겠어. 지금 얼른 당장 내다 놓을게.
0: 또 가면서 휙휙 뚫리지 말고요. 알겠지요? 안 터지게 막 던지지 말아요.
1: 아이, 알겠어. 아이, 걱정하지 마. 청결차 오기 전에 얼른 갖다 놓을게.
2: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 모아서 버리기 쉽지 않은데.
3: 맞아요.
2: 자, 참 청결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 하나 씨 말한 것처럼 버리러 가면서 휙휙 돌리지 마십시오. 다 터집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청결차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3: 네, 청결차가 무슨 뜻일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보기 또 두 가지 내어드린다고 했어요.
2: 네.
3: 1번이 세차한 차.
2: 아. 깨끗하게 세차해놓은 차, 세차한 차를 청결차라고 한다. 2번
3: 청소차.
2: 청소차. 1번은 세차한 차, 2번은 청소차입니다. 청결차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보통은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을 네. 뜻하는 말인 거거든요. 그렇죠?
3: 그렇죠.
2: 자,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기시면 되는데요. 힌트 좀 주세요.
3: 이게 저도 빌라에 살 때 빌라가 그 도로랑 되게 가깝잖아요.
2: 네.
3: 그래서 새벽마다 청결차가 오는 소리가 그렇게 잘 들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새벽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요 청결차랑 같이 출근하는 경우도 있던 것 같고
2: 네.
3: 청결차를 모는 분들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이시죠.
2: 맞아요. 맞아요. 이분들 덕분에 이렇게 거리가 깨끗하고
3: 맞아요.
2: 밤새 내놨던 그런 쓰레기들이 깨끗하게 또 다 치워져 있으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 네. 세금으로 누군가 이렇게 청소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3: 맞죠.
2: 자, 북한에서도 아마 이런 차량 있나 봐요. 그렇죠?
3: 그리고 청소라는 단어도 청결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 것 같죠?
2: 예, 여기까지만 저희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길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된 것처럼 내 마음도
3: 네.
2: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될 텐데 말이에요.
3: 아멘.
2: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치워주신 주님께 또 세상 감사하면서 자, 오늘 청결차라는 북한어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3: 세차한 차,
2: 2번
3: 청소차.
2: 정답 어디로요?
3: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2: 네. 자,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어노인팅의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월요일의 코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만나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복도 손님 김희웅입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며 한나날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의 피로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시니 주님을 믿기에 어떤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 어떤 것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내 영혼에 희락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헛되고 일시적인 세상적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삶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생명의 은혜가 새롭게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에 아닌 믿음이 공동체와 함께 발맞춰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못한 북한 영혼들을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복음이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사하며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 이 찬송을 신청합니다.
1: 복음의 참된 빛이 북녘 땅에 비추어 북녘에도 주님을 향한 노래와 희락과 봄날이 가득할 소망이 차고 넘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함께 찬양합니다.

포로된 자를, 억눌린 자를, 갇힌 자를 복음에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도 고향 땅을 생각하며 고향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삶 가운데 봄날과 희락과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찬양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목소리로 그리고 그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김혜영님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하셨는데요. 자, 매주 이렇게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찬양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은혜 받으면서 불렀나? 습관적으로 부르지는 않았나?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갈 수 없는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네. 꼭 같이 부르고 싶은 간절함이 담아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이 시간 더욱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0: OAP데이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병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청결차. 청결차가 무슨 뜻일지.
0: 네.
1: 1번이 세차 한 차고요.
0: 2번이
1: 청소차입니다.
0: 네. 우리는 사실은 이 차를 이렇게는 부르진 않아요. 그냥 포괄적이에요. 사실 그쵸. 길거리를 청소하는 차도 따로 있고 뭐 네.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차량도 따로 있고 한데 그래도 통칭해서 조금 의미가 비슷한 의미로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래도 길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네.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예. 자, 이어서 찬양과 또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릴게요.
1: 찬양사역자 이혁진 씨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할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퀴즈 정답 맞히셔서 이런 선물 받으실 분은 누가 될까? 한편차의 퀴즈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1: 청결차의 정답은 2번 청소차입니다.
0: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딱 청소차라고 하기보다는 쓰레기 수거 차량.
1: 네.
0: 그리고 길거리에 청소하는 차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아마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결차. 우리는 청소차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드리게 되죠.
1: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 클릭고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꼭 주소, 성함, 연락처 남기셔야지만 선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문자 온 거, 링크 온 거 외면치 마시고 잊지 마시고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엘 지명현 목사님의 음성으로 나의 죄를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OFD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0: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는 한의사 김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당신을 위한 자율신경계 사용설명서입니다. 스트레스에 압도당하지 않고 깨져있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전합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안에 감춰진 비밀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니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첫째,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안에 감춰진 비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거대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부도나지 않는 보증수표임을 선포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그 신실하심의 기초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카제브로 결코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어기지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는 거짓과 변개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체가 곧 실체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의 성취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헬라어로 예는 나이라고 합니다. 즉 절대적인 긍정과 동의를 뜻하지요. 또 아멘은 아멘으로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아멘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외칠 때그 약속은 우리의 삶이 그대로 복사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의 어머니 도로시아 트루델은 1813년에서 1862년까지 살았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조지 밀러와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녀는 스위스 출신의 평범한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일하던 직장의 동료들이 집단으로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렸을 때, 그녀는 의학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선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입으로 하신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녀는 병상에 놓은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의사들이 포기했던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전원 회복되는 그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유럽 전역에서 불치병 환자들과 영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그녀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도르시아는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운영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신실함을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사역은 이후 유럽 부흥운동의 중요한 기도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죠. 이분은 45년을 버틴 약속의 성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은 모두가 불평할 때 온전히 순종한 갈렙에게 하나님은 내가 밟은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호사 4장 14장 9절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이분이 약속을 대하는 태도는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45년이었습니다. 광야 생활과 오랜 전쟁 속에서도 갈렙은 마음이 낙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전히 거인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거친 산지 헤브론을 바라보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 견고한 산지, 그 땅을 점령하고 가문의 기업으로 받아내며 하나님의 약속은 나이와 세월을 뛰어넘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만천하에 증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나지요. 그녀는 통곡 속에서 하나님께 받아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 조롱과 고통 속에 있던 한나는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 사무엘상 1장 17절 그 선언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약속을 대하는 태도에서 한나의 위대함은 성경에 이 말씀 구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인데,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미 받은 줄도 믿고 슬픔을 거둔 것입니다. 응답의 증거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자 영적 지도자가 된 사무엘을 낳았고, 이외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는 넘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몬이죠. 이분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보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분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의롭고 경건한 노인 시몬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장 20

죄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누가복음 2장 29절로 30절 그 말씀으로 찬송을 했습니다. 한동인의 인생이 끝나기 전 하나님의 약속은 한시에 오차도 없이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죠. 이분은 광풍 속에서도 흔들지 않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제세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유라굴라라는 대형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합니다. 276명의 탑승객 모두가 살 소망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 약속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노라. 사도행전 2장 27장 24절이죠. 약속을 대하는 태도는 절망적인 폭풍우 속에서 배가 부서져가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 당당히 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5절이죠. 응답의 증거는 배는 비록 파괴되었으나 약속의 말씀대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승객 276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어 섬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로마에 도착하여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약속의 최종 성취를 이뤄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말씀의 축에 관한 비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의 축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포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영적 법칙의 기초입니다. 첫째는 다발의 법칙인데 다발은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뜻인데 동시에 사건과 실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선포되는 즉시 물질 세계 사건을 일으키는 강력한 실체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고스와 레마의 융합입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살아있는 성령의 그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기록된 진리인 로고스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인 레마로 부딪혀 올때그 말씀은 심령을 쪼개고 환경을 뒤바꾸는 창조의 날선 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샤마의 통로입니다. 이 샤마는 청정의 비밀, 성경이 말하는 들음은 단순한 청각적인 청취가 아닌 샤마, 즉 듣고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의 축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전적으로 기울일 때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그라페 권위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의 영원성, 성경이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을 그라페라고 하는데 이는 1.1억도 변하지 않은 우주의 헌법인 것입니다. 사단의 어떠한 참소도 기록된 말씀의 권위 앞에는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말의 선포입니다. 아말은 빛을 부른 선포인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아말을 말씀하시니 하셨을 때 혼돈이 떠나갔습니다. 말씀의 축은 절망의 환경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 흑암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여섯 번째는 자카라라는 언약인데 이 자카라는 언약은 기억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자카르, 즉 가슴에 새겨 기억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이행하십니다. 일곱 번째, 에메트의 하나님. 에메트는 바위, 변함없는 진리를 뜻하는 하나님의 진리, 신실함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메트, 즉 진리자 신실함, 단단함입니다. 반석과 같은 단단함이죠. 세상의 트렌드 환경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축의의 선자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신약 성경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게 영생의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이나 동일한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의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려내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생명인 조회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심령, 소망이 끊어진 희망이 없는 가정이라도 생명의

0: 말씀이 흘러가면 희망이 잉태 되고 자라게 되고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하가의 동력입니다. 읍조리는 묵상이죠.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때, 읍조릴 때, 즉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렁거리듯 작은 소리를 읊조리며 묵상할 때그 말씀이 뇌와 심장에 새겨져 내 삶을 이끄는 강력한 자동 항복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열 번째 플레오토의 때를 그 완전한 성취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 플레로 즉 그릇에 물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져 성취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과 말씀의 분량이 채워지면 응답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왜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적인 계산과 이성을 뛰어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머리로만 동의하는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어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내 삶을 온전히 던지는 살아있는 순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길을 보이실 때 머뭇거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역사와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고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로에 위치한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1-742-1968 혹은 휴대전화 010-4557-1734번 센텀 주님의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FEBC 게시판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 부강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 소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2-796-88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곡 순복음교회 전도활성화 프로젝트팀이 6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더원교회에서 현장중심 전도훈련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362-46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흥교회가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을 시작으로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851-432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교회가 7월 첫 주부터 사역할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우대 사항은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16-3002번 또는 010-5336-696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516-3002번

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Mágica, eu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여러분, 남미 칠레 북부에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땅이 있다고 해요.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인데 바로 지도에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막에요, 몇 년에 한 번씩 꼭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진짜 드물게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짙은 바다 안개가 사막을 싹 감싸게 되면 마치 약속이라듯 한 듯이 땅의 생명들이 일제히 깨어나게 되는데, 언제 황량이라는 듯이 곳곳에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올라서 사막 전체가 꽃물결로 덮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막처럼 느껴집니까? 여기가 분명히 사막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 스페인어로 데시에르토 플로리도라고 하는데 꽃피는 사막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이사야가요, 이거를 바라보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말씀, 이런 예언을 남겼어요. 이사야 35장 1절 말씀,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사막이 즐거이 노래하고 불모였던 땅이 기뻐하며 꽃을 피우리라. 아멘. 비록 지금은 광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사막과 같은 인생길이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즐겁게 노래한 날이 있을 것이고 기뻐 꽃을 피우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은혜와 생기를 불어 넣으실 것이고 하나님 보내신 은혜의 단비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적셔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고 꽃을 피울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 둘째가 집을 나간 사건은 한 달 전에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 마음은 이 둘째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사막이 됐을 거라는 거죠. 메마른 광야처럼 그 인생에 어떠한 기쁨도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는 그냥 삭막함 그 자체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그의 행색은 남루했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힘겨워 보였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마음은 꽃이 피는 거죠. 아버지는 다 알 겁니다. 그냥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건강하게서 살아온 것만으로도 꽃이 피고 노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을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마무리입니까? 근데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도 짓궂으세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또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반전입니까?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이 꽃이 피고 막 노래가 절로 나오는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다시

사막이 되고 다시 메마른 광야가 되게 되더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그쵸. 큰아들, 첫째 아들 때문이더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요, 예수님의 비유 속, 이 비유 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탕자였고 진짜 문제의 아들이었죠. 물론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너무나도 모범적인 아들이고 너무나도 순종 잘하고 자기를 잘하는 그런 아들처럼 보였던 그가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 본문에 살펴봤던 것처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무슨 말이에요? 이 아들은요, 안 그런 척하면서 아버지 생전에 절대로 요구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유산 요구를 그것도 장자의 목까지 챙기면서 두 배나 챙기면서 그렇게 챙기더라는 거죠. 겉으로는 모범적이고 또 겉으로는 순종적인 아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둘째보다 더 심한 탕자였고 더 심각한 문제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그거 잘 숨겨왔거든요. 안 그런 척, 안 그런 척. 잘 숨겨왔던 그의 이 탕자의 본성이 오늘 본문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아니,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탕자가 바로 이 첫째 아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첫째 아들, 진짜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첫 번째로요, 부정적인 감정을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게, 보이지 않던 게 보이더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부정적 감정을 멈춰야, 다시요, 부정적 감정을 멈춰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딱 처음부터 우리는 이런 의문으로 이끌게 되죠. 어떤 의문이냐? 25절, 26절 보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어떤 질문이 생겨요? 이 큰아들 왜 잔치를 몰랐을까? 왜 동생이 돌아온 것, 돌아온 그를 위해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신기고 심지어 특A 툭불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던 것을 왜 몰랐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당시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누구였을까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이미 그는 장자의 몫을 다 받았고요. 따라서 아버지의 노후를 책임져야 됐고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중요한 존재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돌아온 동생을 챙기는 건 원래 누구 역할이었던 거예요? 첫째, 큰아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생이 돌아온 것도 몰랐대요.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회복의 절차를 밟고 있고 그를 위해서 성대한 마을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제일 늦게 알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아니, 이거는 장자로서, 아니 가장으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유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태도까지 보이느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여러분, 지금 읽었던 28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첫째 아들이 삐졌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죠. 삐졌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왜 삐진 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삐져가지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도 않겠다고 뻗팅기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끝까지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 28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이게 헬라어로 오르기조라는 단어인데 노했다,

분노했다는 건 단순히 화가 났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요, 과거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과일을 먹는데 이 과일을 한 모금을 딱 뱄을 때 뭐가 딱 터져요? 육즙이 팍 터질 때, 바로 그때가 이 노하여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 사건을 통해서 확 터져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첫째 아들은요, 자기 동생을 옛날부터 미워해 왔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해 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빵 터져버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첫째가 둘째를 미워해야 될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동생은 동생이고 형은 형이에요. 이 아버지가, 이 둘째가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아버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첫째나 둘째나 다 똑같이 대해줬고, 아니 첫째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아왔죠. 근데 이렇게 미워할 정당한 이유도 없이 미워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아버지였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일을 보면서 장자로서 마음에 분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요, 동생에 대해서, 이 동생에 대한 미움의 정당성이 있으려면요, 자기도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도 유산을 받아놓고, 그것도 장자의 몫으로 두 배나 챙겨놓고서도 이렇게 동생을 미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이런 추론도 가능해요. 유산을 받았어요. 다 팔아서 떠났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 너무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화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동생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속아서 장기를 적출당하고 다리를 절고 뭐 손 어깨가 막 뭔가 부러지고 막 이래 돌아오면, 그러면 동생으로 받아주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이 화를 내는 이유를, 동생을 미워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형 안에 쌓여있던 미움과 분노가, 그 부정적인 감정이요, 뭘 실패하게 만들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실패하게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알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돌아온 둘째로 인해서 꽃이 피고 노래가 절로 나오고 잔치로 행복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에 찬물을 껴안고 다시 사막으로, 다시 메마른 광야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이 형 안에 있던 분노와 미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세요.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가리키되 쓰는 말이거든요. 첫째는 동생이 아버지의 비오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들은, 둘째는 유산을 요구했는데 이 아버지는 유산만 준 게 아니라 비오스, 자기의 생명을 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삼키고 먹어치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둘째가 아니라 첫째더라는 거죠.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삼키고 그거를 먹어치우고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 마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미움이죠. 무엇이 아버지의 마음을 실패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심지어 그의 생명을 삼켜버리게 만들었느냐? 분노였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요, 그런 이웃들 하나쯤은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시는 거죠. 다 있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죠. 분노 유발자들,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죠. 해결할 수 없는, 아니 해결하고 싶지 않은, 그만큼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남겼던

그런 이웃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 이웃들을 향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 때가 많아요. 야, 저 사람은 절대로 잘 되면 안 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아서도 안 되고, 만약 그걸 받아야 한다면, 굳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래도 누구보다는 적게 받아야 돼요? 나보다는 적게 받아야 되죠.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쯤은 우리 인생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런 이웃에게, 그런 형제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내 이럴 줄 알았다. 자업자득이네. 에라이 고소하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이 세상에 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런 미움과 분노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이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기뻐하고 무엇을 향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지가 이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다 가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될 마음이 어둠의 권세 위에 삼킴을 당하게 되고, 그분의 비오스, 생명이 악한 감정에 의해서 먹어치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풀지 않은 미움, 해결하지 않은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요, 이렇게나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요,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법이 없지만 만약에 이 첫째 아들이 미움과 분노를 멈췄다면, 그 풍악 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가서 이 동생의 잔치에 동참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멋지게 동생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더 믿음직한 아들이 됐을 거라는 거죠. 더 사랑받는 상속자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아들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을 제일 많이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했는데 그의 삶에는요, 미워할 일들, 분노할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걸 경험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우리를 교훈하냐면, 시편 34편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악한 감정을 버리고 그리고 선으로 반응하면 평화가 우리의 삶에 탈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눈이요?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향할 것이고 그분의 귀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감정을 멈추면,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멈추면 반드시 여호와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귀가 우리의 부르짖음에 특별한 응답이요, 기가 막힌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 멈춰서 여호와의 눈, 그분의 귀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 최고의 복은, 인생 진짜 유산은 하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질문이요. 오늘 본문에서 첫째 아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 아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더라는 거죠. 자,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유산을 주시는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유산이 그에게는 중요하죠. 이걸 바꿔 말하면, 여러분, 신앙인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여야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셔야만 합니까?
당연하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요하게 여기면 은혜는 거둬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우선순위 어디에 둬야 될지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유산이 아니라 유산을 주시는 아버지여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은혜라고 하는 그 결과물이 아니라 그 은혜까지도 다스리시고 언제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첫째 아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 있는지가 이해가 돼요. 왜 둘째의 귀환을 반기지 않았는지, 그를 환영하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왜 불같이 화를 내고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바로 이걸 놓쳐버린 거죠. 첫째 아들은 온통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관심이 아버지 외의 것들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 그 유산을 갖고 떠나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그런 둘째를 잔치하고 있는 그 분위기, 이런 것들에만 마음을 쏟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정작 자신이 누려야 할 가장 복된 유산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첫째가 놓치고 있는 최고의 복, 가장 복된 유산이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고 그런 나를 아버지가 너무나도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 기쁨, 그 놀라운 은혜를 놓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은 둘째를 향해 계속 미움의 감정을 쏟고 또 아버지를 향해서도 오해하고 분노를 쏟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며 누리고 있는 것이 가장 값지고 귀한 복인 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값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요,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복이 유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분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특권을 누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 먼저 말씀을 받았고 먼저 구원의 빛이 임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말씀의 빛을 받았고 먼저 구원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 비유가 처음 시작이 되는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절대로 정죄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관점을 보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먼저 구원의 빛이 임해서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벌써 성도인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죠. 분명히 이들은 먼저 구원의 빛을 받았고 말씀의 빛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느냐? 아버지와의 관계,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특권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놓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자신들의 애씀이면, 그저 자신들의 노력이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해왔고, 그저 뭔가 공을 세우고 수고를 올려드리면 그런 아버지가 나를 칭찬해 줄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1절 32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꾸 잊고 산다는 거죠. 늘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 내 것은 다 네 것인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0: 어느 부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부자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요. 이 어머니가 생신을 맞이하니까 뭘 사드릴까를 몇 달 전부터 고민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예쁜 옷을 사드릴까? 아니면 목걸이와 반지를 선물로 드릴까? 새로운 차를 드릴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어느 날 어떤 소식을 듣냐면 앵무새가 한 마리가 있는데 세상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는 앵무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능통한 앵무새라면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쌌다는 거죠.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새를 어머니를 위해 산 거죠. 홀로 계신 어머니 말동무라도 하라고 큰 돈을 지불하고 앵무새를 사서 보냈는데 이제 아들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제가 보내드린 선물 받으셨어요? 응, 받았다. 마음에 드세요? 그제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들어. 너무 고마워. 정말 맛있더라. 여러분, 만든 이야기겠지만 중요한 건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기쁨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양 찾기 프로젝트 2차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 1차 작정을 해서 우리는 나무에 걸어놓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 작정을 통해서 이 작정을 할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나의 부정적인 감정, 형제와 가족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지 않고는 있는지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좀 살펴서 내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기쁨. 거기서 떠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 열심히 찾아내야 되는 거죠. 찾아내서는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분 안에 살아가는 즐거움, 우리가 누리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차 작정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돼요. 버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누구에게 그 기쁨을 말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에 떠난 사람을 찾아서 초청하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동부교회 051-529-9018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6월 첫날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제가 찬양을 반복해가지고 들은 곡이 있어요. 그저 엎드리는 것이란 찬양인데요. 내게 어려운 일들이 오면 이게 주님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 내 고집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한 번쯤 생각하게 되죠. 내가 붙들고 있는 일을 계속 견디고 참으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될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모를 때가 많죠. 뾰족한 답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적인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계속 들었던 찬양의 제목처럼 그저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맡기고 기도하자는 거죠. 내가 그냥 결정하는 것은 후회가 남을 수 있지만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후회가 없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이 시작됐죠? 6월에도 결국에는 우리 총연출 하나님께 그저 엎드리고 나아가자고요. 이 곡으로 출발해 봅니다.

결코 후회가 없답니다. 네, 그저 엎드리는 것. 티즈윌 앨범에서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날씨가 좀 덥죠? 점심에 잠깐 밥 먹고 나갔다가 조금 걷다가 들어왔습니다. 아, 더워가지고 예. 반팔 입을까 긴팔 입을까 아침에 고민했다가 이렇게 긴팔 입었는데 반팔 입을 거라고 제가 돌아다녔어요 점심에. 그래도 또 따뜻하다고 또 표현해 주는 분도 있죠. 따뜻한 익산에서 따뜻한 새끼라를 듣고 계시는 4605번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6월을 맞고 계시는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어디서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실지. 이게 보니까 그저 엎드리는 것. 아, 참 주말에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아, 그래 막 이러면서 제가 들었는데요. 결국 예, 뾰족한 답은 모르지만 이건 맞는 말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저 엎드리는 거. 잘하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4835번님 엎드리라 그러면 사람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리라 제가 공책에 써놓고 늘 지키려는 생각이랍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네요. 아멘이네요. 8625번님 아파트 단지 봉사 나와 있어요. 잠시 쉬고 있을 때 극동방송 새끼라 청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방학 끝내고 돌아오시길 기도한다고. 화성 마두에서 열일하면서 출첵하신 0490번님도 계시고 2320번님 인천에서 전남 광양에서 아들 방학 중에 있는데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2483번님 6월 첫날 날씨가 많이 덥다고 8845번님 서천에서 경기도 의정부에서 0688 평택 8411 양평 9507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앱

됐지만 교회를 갔지만 내가 알려주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 아니면 극동방송 앱 메시지를 통해서 드디어 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면 한 달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서울 가산동에서 9950번님, 전주에서 1203번님 엎드린다 이 깊은 뜻을 새삼 배워본다고 1966번님도 또 서울에서 4337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그저 엎드리는 거, 그저 엎드리는 거, 막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 자, 기도를 멈추지 마라로 시작되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기도했을 때, 그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전시켜준다는 이 고백의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역전을 위해서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전도 예, 세상적인 역전보다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역전이죠.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북 청주에서 듣고 계십니다. 3931번님 그저 엎드리는 거 그래야 하는데 잘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반성해 봅니다. 저도 그런데요. 이 문제 해결은 엎드리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안 되죠.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아, 종이 한 장 차인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나가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기보다. 자, 혹시 못하고 있는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새끼라에서 도와드릴게요. 혹시 지금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시면서 못 가고 계시는 분들,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다. 샵 1069 학교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인 그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문자로 아니면 앱 메시지로 전해주시면 못 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69번님도 청주에서 듣고, 야, 요즘 이제 청주가 충북 우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청주 본부도 또 생겼고요. 충북 괴산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침 예배 갔다가 아는 동생 김석희 고추밥 끝매러 도와주고 석희 전도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괴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아, 오늘 뭐 충북만 듣나요? 충북 옥천에서 엎드려서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필사하는데요. 언제쯤 마칠 수 있을까요? 처음 듣는 찬양 그저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라고 5916번님도 오셨습니다. 충남 부여 외산면에서 긴팔 옷을 입고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서늘한 날씨인가 봐요. 예, 1278번님 이렇게 또 앱으로 듣고 계시고 광명에서 계란 행상 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자, 샵 1069 우물정 1069 그 다음에 극동방송 앱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낼 수 있고 내가 드디어 방학을 끝냈고 교회 갔다 하시는 분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내가 교회를 못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방학 중이다 하지만 이 방송 듣고 있다 하시는 분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뭐 5년 방학 10년 방학 중이다 라고 이렇게 몇 년 방학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좋은 선물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청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2042번님 경기 용인에서도 6143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기도로 엎드리면서 우리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자, 일산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택시기사님이시죠? 5262번님. 할렐루야, 브레이크 타임에 중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십니다. 지금 삼은 대길교 행복한 축제 중이라고 하셨고요. 자, 또 일산 고향 563번님도 듣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 주에 출석하셨다고. 아, 이 기쁜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열린 핀.

0: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윤상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발 다쳐가지고 3개월째 중, 아니 방학 중이시네요. 아이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방학이네요. 건강할 때는 방학이란 단어가 생소했는데 제가 그 방학을 하고 있어요. 빠른 회복을 통해 두 발로 걸어서 교회 출석과 함께 맡은 사명도 잘 감당할 날을 기다리며 새끼라 잘 듣고 계신다고 5987번님. 이번에 또 3개월째면 아유 오래됐네요. 얼른 낫고 씩씩하게 걷고 뛰고 그 소중한 다리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겠네요. 인천에서 퇴근길에 교회 들러서 엎드려 기도하고 왔어요. 1760번님 듣고 계십니다. 경주 남편과 같이 듣고 있다고 우리 5086번님 모셨네요. 자, 보니까요, 지난번에 시어머니 요청한 분이 계시는데 시어머니를 교회 다니게 요청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이번 주에 출석을 하셨다고 요청한 며느리가 문자를 주셨네요. 보내주신 선물도 감사히 잘 받았고 극동방송과 새끼라 방송을 통해서 영혼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린다고 며느리가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어머니 제가 지금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시어머니 한번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전화를 받으실 수 있으려나. 시어머니 자, 우리 윤미화 어머님께 전화를 해볼게요. 여보세요?
1: 네.
0: 윤미화님 되시죠?
1: 네.
0: 예, 예. 저 극동방송의 그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1: 네.
0: 예, 예. 어머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좋아요.
0: 좋아요? 네. 예. 어떻게 좀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조금 목이 안 좋으신가? 네?
1: 아니요.
0: 괜찮으세요?
1: 집구석이 원래 조용해요.
0: 아, 집구석이 원래 조용해요. 그래요. 어머니 그 네. 우리 며느리 이혜경 씨가 네. 저 방송하는데 어머니가 드디어 교회 출석하셨다고 이렇게 기뻐가지고 문자를 줬어요.
1: 아 저는 이혜경 씨가 추천해갖고 예.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해서 기도 받은 사람인데요.
0: 그래요?
1: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아니
0: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1: 네.
0: 제가 지금 전화를 잘못했나?
1: 아, 네 시어머니는 극동방송에 출연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0: 이혜경님하고 지금 아시는 거죠?
1: 아, 네
0: 아시는 관계인데 아, 저는 지금 윤미화님께서 시어머님인 줄 알았는데 예, 네. 그게 아니고 시어머님도 따로 있고
1: 아 네네
0: 윤미화님이 또 이혜경님이 전도 요청한 분 맞죠?
1: 아유 그래서
0: 예.
1: 교회 다녀고 목사님이 또 방송으로 기도해주고
0: 예예 그렇죠 그렇죠
1: 그랬는지 몰라요.
0: 아 이혜경님이 그러고 보니까 시어머니도 전도 요청했고 우리 윤미화님도 요청을 했군요.
1: 아예 저는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0: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까? 아유 다행이네요. 언제부터 다니셨죠? 저희가 우리 윤미화님이 올해 1월에 지금 통화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1: 네. 아
0: 예.
1: 12월 25일 날인가 24일 날. 교회 좀 나와보실래요 언니?
0: 예.
1: 그래서
0: 예.
1: 네. 사람 많은데 조심스럽게
0: 예.
1: 마스크 가고요. 이제 구역 예배 본지는 한 두 달 정도 됐고
0: 구역 예배도 드리고 계시고
1: 네 그래서 교회 갔더니 우리 구역 식구들이
0: 네.
1: 우리 교회에서 가장

0: 가장 탑이래요. 우리 윤미화 씨가.
1: 절충력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0: 네네.
1: 얼마나 많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됐는지 몰라.
0: 아유,
1: 그래서
0: 그렇구나.
1: 어제가
0: 예.
1: 두 번째로 교회 갔는데,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저번에도 진짜 울어갖고, 아, 요번에는 뭘 숙제가 없겠지 했는데,
0: 네.
1: 요번에는 또 다른 게 마음속에 더 터져갖고,
0: 네.
1: 그걸 좀확 울고 나니까, 그 부분이, 아, 내가 이것도 또 내려놓게 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느껴요.
0: 우리 윤미아님께서 그 당시 무교라고 했어요. 무교. 교회를 이번에 두 번째 나가봤다고요?
1: 네네네.
0: 두 번째.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번 나가보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신 거죠.
1: 어릴 때도 교회 근처도 안 갔어요.
0: 근처도 안 갔어요. 이번에 이제 제대로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올해 초에 시작한 거 맞죠? 교회 다니게 된 거.
1: 네네네.
0: 지금도 잘 다니고 계시고.
1: 아, 네, 그래서,
0: 예.
1: 아, 제가, 그냥, 나이 들으면서,
0: 네.
1: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뭐, 인사만 한번 해줘도,
0: 네.
1: 인사하면서, 그게 아니라,
0: 예.
1: 아, 저분 인사도 참 감사한 거구나.
0: 예.
1: 그냥,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하다가,
0: 예.
1: 오늘
0: 알겠습니다.
1: 순간에,
0: 예.
1: 그게 아멘으로 바뀌었어요.
0: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윤미아님이 지금 청주에 계시는 거 맞죠? 청주에 계시고 가시게 된 교회가 청남교회 맞나요? 지금 전도 요청한 이혜경님이 다니는 교회 맞아요?
1: 네.
0: 같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구나. 야, 정말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1: 그래서 저는, 원래가,
0: 네.
1: 저기, 인생도, 남매로 커서 가족이 없어요.
0: 예.
1: 그리고 저는, 원래가, 친정 식구가 속생하는 사람만 있어서, 엄마가 너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보냈니 해서 이쪽을 창피하게 여기던 사람이었는데,
0: 네.
1: 아, 그 가족을, 이제 내가 책임져야지 책임감 강했어요. 근데 그거를 행복으로 바꿨어요.
0: 네.
1: 아, 하느님이 이렇게 정신없는 집에 나를 선물로 보냈구나.
0: 네네.
1: 이 집안을 나한테 정리하라고 보냈구나. 아,
0: 네네.
1: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해서
0: 네.
1: 이혜경이랑은,
0: 네.
1: 걔가 또안 가진 복이 있고 가진 복이 이렇게 둘이 비교하면서,
0: 네네.
1: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0: 네.
1: 평생 자매로 가자 해서,
0: 그래요. 잘 됐네요.
1: 아,
0: 우리
1: 나 역시.
0: 예. 자, 우리 윤미아님, 우리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혜경님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하나님을 알게 돼서 또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돼서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내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미환님,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된거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선물 받으셨잖아요.
1: 아, 일요일날인
0: 지난번에 선물
1: 선물
0: 받
1: 났더라고요.
0: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교회를 가게 된 거에 추가적으로 꽃바구니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잘 다니시면서 좋은 소식 꼭 들려주십시오.
1: 그리고 잠깐만요.
0: 예.
1: 저 아는 언니가,
0: 예.
1: 알은 지 10년 됐거든요.
0: 예.
1: 그래서 언니, 나는 늙어서, 하는 주님을

0: 모셔 옆에 둬야지 내가 늙는 게안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교회 갈 거야. 그랬더니 그 샘많은 언니가 절에 다니다가
1: 네네.
0: 절에 40만 원 주고 돈 달아 둔 언니가 나도 그 언니 혼자 있거든요.
1: 네네.
0: 근데 나도 혼자 노는 게 무서워. 나도 교회 다니까 그래서 요새 교회 알아보고
1: 아, 그래요? 오, 교회. 그러면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0: 네.
1: 그분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서 저가 한번 통화를 해볼게요. 예. 네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예.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유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흥은 비가 올 것 같다고 하네요. 흐린 날씨. 1816번님, 또 화성 송산에서도 5932번님 듣고 계시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그 며느리가 요청한 분이 두 분이 계셨군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전도 요청했던 우리 윤미화님과 제가 전화 연결됐는데 아무튼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다는 시어머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지금 확인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시어머니에게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가셨다고 하는데 제 신호 가고 있습니다.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극동방송의
0: 네.
1: 김인수 PD입니다.
0: 네네.
1: 지금 옆에 라디오가 켜져 있죠? 집이세요?
0: 지금 껐어요.
1: 네, 이제 끄셔도 되고요. 지금 집에서 계시는군요.
0: 네.
1: 며느리가 문자를
0: 네네.
1: 줬어요. 어제,
0: 네.
1: 교회 가셨다고?
0: 예, 갔다 왔습니다.
1: 예. 너무 잘하셨어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선물도 잘 받았다고 하시네요.
0: 예,
1: 맞아요?
0: 알바도.
1: 아이고, 그렇구나. 며느리 다니는 교회로 갔어요? 며느리가?
0: 네.
1: 그럼 청남교회?
0: 청남교회.
1: 청남교회, 그쵸? 청주에 있는.
0: 네네.
1: 오래간만에 가신 거죠?
0: 오래간만에 갔어요.
1: 오래간만에 갔죠. 어떠셨어요?
0: 네.
1: 이렇게 오래간만에 어제 교회 가보니까요?
0: 좋았어요.
1: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0: 그냥 찬양이 좋았어요.
1: 찬양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0: 네.
1: 지난 우리 수요일 날 통화했잖아요?
0: 네네.
1: 이렇게 약속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0: 아, 제가 감사해요.
1: 며느리도
0: 약속
1: 많이
0: 지키고.
1: 좋아하겠는데요? 며느리도?
0: 네, 며느리 아들 다 좋아해요.
1: 며느리 아들 다. 그때
0: 네.
1: 며느리가 엄마 하면서 막 이렇게 울먹이면서 통화했었잖아요.
0: 네.
1: 그쵸?
0: 네.
1: 그러니까, 아이고 참, 아들도 좋아하고.
0: 네.
1: 하나님이 진짜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0: 진짜 가족했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0: 네네.
1: 쭉 다니시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더 자세히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교회에
0: 네.
1: 이렇게 기회 되시면 등록까지 하셔서, 교회에서 아마 새신자에게 뭐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0: 네네.
1: 그런 것도 받으시면 좋고,
0: 그건 한 7년 전에 받은 것
1: 아, 받았어요. 예.
0: 같아요. 네.
1: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나이 비슷한 분들,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좀 친해지시기도 하고, 하나님도 잘더 알게 되고, 그렇게
0: 네.
1: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또
0: 네.
1: 선물을 또 드려요. 축하의 선물.
0: 아우, 이제 다른 것만 해도 가분한데요.
1: 가게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딱
0: 네.
1: 꽃바구니 선물을 줘요.
0: 아우, 네.
1: 꽃바구니 뭐라고 써 있냐면 축계약 이렇게 써 있어요. 축계약.
0: 아.
1: 방학을 끝내서 축하드립니다.
0: 네.
1: 계약해서 이제 교회를 다시 오게 돼서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0: 네, 갑자기.
1: 예. 그럼 꽃바구니를 우리 어머니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0: 네.
1: 그리고 어머니 그
0: 네.
1: 좋았고 감사한 마음도 드시죠?
0: 네.
1: 저랑 감사, 고백, 기도 짧게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1: 나의
0: 구주로
1: 구주로 고백합니다.
0: 고백합니다.
1: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아유,
0: 감사합니다.
1: 어머님, 제가 지난주에 통화할 때 어머니 좀 몸이 안 좋으시다고 자꾸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나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는데,
0: 며느리가 옷을 사다 머리맡에 놓고
1: 예.
0: 입고 가라고.
1: 아이고, 진짜 좋은 며느리 두셨네. 그때도 제가 느꼈지만은
0: 네.
1: 며느리가 옷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딱 준비해놨군요. 교회 가실 때 입으시라고.
0: 그거 쳐다볼 때마다 가야지. 내 몸
1: 가야지.
0: 여기 컨디션 조절해서 가야지, 가야지. 그래.
1: 잘하셨어요.
0: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1: 예. 지금 아마 며느리가 아까 제가 잠깐 전화했더니

0: 운전 중이어서 짧게 얘기하고 끊었는데 지금 듣고 있어요, 보니까. 며느리도 너무 흐뭇하게 감사하게 듣고 있겠네요. 예.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더 건강하실 겁니다. 이게 마음 결단하셨으니까 건강한 몸으로 이제 교회 왔다 갔다 잘 하시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시고 어머님 그몇번 그래도 교회를 나가 보시고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예전에요. 어머님이 기억하시는 그 어머님이 좋아했던 그 찬양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 눈을 들어
0: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게 아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왠지 그거 같은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이거 맞나요? 맞죠? 어떻게 이 찬양 아시고 어떻게 이를 좋아하시게 되셨어요?
1: 예, 찬양은 가끔 잘 들어요. 유튜브에서.
0: 그래, 유튜브에서. 근데 이 찬양은 특히 왜 좋아하세요?
1: 지금 마음에 와서 많이 봐요.
0: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지키시는 자. 그쵸? 시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 그리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고. 들어보셨죠, 어머님?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지키시고 어머니를 보호하시고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건강하게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시고 하나님과 더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1: 네,
0: 예, 오늘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1: 고맙습니다.
0: 이 차...

자, 6월 시작했는데요. 6월 한 달도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1760번님 당신은 소중한 사람 신청곡 보내면서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내일은 보물퀴즈예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때 비로소 우리 신자들이 성경의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라. 요 말씀을 왜 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요. 칼빈 선생은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고 신학자고 목회자죠. 그런데 내가 모든 신학자들이 칼빈 선생님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영적인 것을 왜 잡지 못했느냐고, 학문성만 쏙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왜 웃겨먹고 사느냐고. 칼빈, 루터, 쭝잉그리, 아브람 카이퍼, 요한 위슬레 선생, 이 영성이 있었다 이거. 영성이, 학문도 이제 그 바탕 위에 영성으로서 말씀화로 무릎 꿇고 책을 쓰고 메시지를 전할 때 구름대 같이 모이는 거요. 그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요. 내가 왜 학문을 무시해? 하려야죠. 배워야지요. 그러나 칼빈 선생님은 역시 학문과 영성이 겸비한 신학자고 위대한 목회자다. 또 5대 솔라, 칼빈이나 증근이나 루터의 5대 솔라 있잖아. 성경을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 믿어야 된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로만 그거 하면 뭐요? 말로만. 실천을 안 했는데. 교리적으로만 얘기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7대 운동이 거기서 난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수 있어? 내 심은 은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야, 네 속에 내 말이 거하고 있느냐? 진짜 나를 믿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임재했을 때에 자유함을 얻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때 하는 거요. 목회일 때 귀신 들리고 병자가 막 할 때 목사 되면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웃지 귀신이. 사람의 말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믿어서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의 신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의 첫날, 6월 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두발 자전거를 배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시면서 넘어지면 아빠가 잡아주니까 걱정 말고 페달 밟아 라고 하셨는데요. 비틀거리기도 하고 또 넘어질 뻔하기도 했지만 뒤에서 붙들어주는 아버지의 손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계속 페달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넘어지더라도 아빠가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요. 그 믿음 하나로 믿음으로 코 해서 저는 어느새 자전거 하나로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도 두발 자전거를 배우는 과정과 참 닮아 있습니다. 앞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다시 페달을 밟고 나아갈 힘이 되어주죠. 겁나더라도 또 넘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 손 붙들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리고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 크룩스웰의 믿음의 고백들이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카드는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9507님께서 고피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서 출석합니다. 저 지금 셀프로 염색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염색을 하시면서도 방송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 귀한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염색약을 발라두시고 타이핑을 하고 계신 거겠죠? 네.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사사사용님, 고! 외쳐주셨고요. 4549님, 믿음으로 고! 저는 서울입니다. 인사해주셨습니다.

또 0688님 할렐루야 의정부에서 청취합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3344님 오늘 처음으로 앱을 통해서 보내주셨네요. 출석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9507님 인사 남겨주셨고요. 또 4411님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인데요. 거센 비가 내리다가 지금은 잔잔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주 맑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8시부터 약하지만 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녁 또 내일 하루 종일 비 맞지 않으시도록 꼭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4445님 문자를 통해서 오프닝 멘트가 한편의 설교를 들은 것처럼 가슴에 와닿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177님 저도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출첵합니다. 남겨주셨고요. 9507님 아멘 믿음으로 답변하셨습니다. 7199님 새싹분이시네요.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통해서 믿음 남겨주시면서 말씀 카드 받아가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4411님 믿음, 4277님 믿음 아멘. 네, 믿음 남겨주시면서 말씀 카드 받아가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나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 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네, 믿음으로 오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 오늘 코너는요, 성경 속 단서를 풀어가며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말씀 탐정단 성경 방탈출 성경 퀴즈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믿음으로 구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남겨주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 성경 퀴즈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히츠윌의 찬양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요,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 성경 퀴즈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퀴즈 출제해주실 순복음 안락교회 김진형 목사님, 저희들의 단장님이시죠? 나와 계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믿음으로 고 가족 여러분. 단장 김진형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굉장히 네. 이상하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1: 아니, 오늘 인사를 전부 다 막 제주도, 네. 강원도, 네. 막 경기도, 서울에서 인사하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답을 드려야겠습니다.
0: 네. 아. 전국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1: 아, 네. 이번 주 정말 날씨도 너무 좋고 네. 네, 저의 사람들하고 너무 많은 교제도 많이 해서 참 좋았습니다.
0: 네. 네. 날씨가 또 덥지도 않고 네. 춥지도 않고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크림 네. 꼭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네. 햇빛을 조심하십시오. 9507님께서 인사 남겨주셨네요.
1: 안녕하세요.
0: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7199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네.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1: 서울에서 출첵합니다. 고생한 만큼 해우가 찾아올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피디님에게 그런 해우고 내리길 바랍니다.
0: 와.
1: 야, 해우란 말 너무 시적이네요.
0: 그러게요. 네.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담은 문자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위로가
0: 그리고
1: 됩니다.
0: 3344님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네. 반갑습니다. 3344님.
0: 그리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1: 아, 제가 해야 되나요, 이거?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0: 네.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4412님 인사해주셨네요.
1: 목사님 반갑습니다.
0: 네, 많은 분들께서 전국에서 이렇게 인사를 건네주고 계십니다. 오늘 퀴즈 함께 끝까지 하시고 네. 선물까지 타가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가 성경 퀴즈 게임 벌써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1: 맞습니다.
0: 봄부터 시작해서요. 방송 가족 여러분과 성경 속 단서를 따라서 함께 방을 탈출하고
1: 그렇죠.
0: 또 성경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1: 네네.
0: 저희가 단계별로 또 선물을 추첨해서 보내드리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말씀 탐정단 오늘 함께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1: 그렇죠.
0: 한번 전체적인 규칙 소개해 주시죠.
1: 이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매주 하나의 방이 준비됩니다. 그 방 안에는요, 그 방 하나의 방 이름과 연관되어진 세 개의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0: 네.
1: 그 단서에 숨어있는 단어의 가장 앞글자가 중요한데요. 그 세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이으면 또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0: 것입니다. 네. 그 단어가 오늘의 최종 답이 되고요. 최종 답을 완성하면 방을 최종적으로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각 단서마다 문제와 힌트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은 그 문제와 앱으로 정답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정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단서가
0: On you였죠?
1: 네, 두 번째 단서가
0: 전쟁이었습니다.
1: 세 번째 단서가
0: 히스기야였죠?
1: 그래서 최종 정답이 네. 각 앞글자를 딴
0: 온전히였습니다.
1: 네, 그래서 단계별로 정답을 맞추시고요. 네. 그 답들의 앞글자를 조합을 해서 최종 맞습니다. 정답까지 맞추셔야 방을 탈출하시는 겁니다. 단장님께서 네. 매주 저에게 탈출해야 하는 방을 열어주시잖아요.
0: 맞습니다.
1: 오늘은 어떤 방 만드셨어요?
0: 오늘은 좀 여러분이 힘내시라고 네. 또 위로가 되시라고 오늘의 방은요. 극복의 방입니다.
1: 와, 극복. 와,
0: 네, 성경에 제발 잘 안 쓰는데 필요해서 극복해낼 수 있는 네. 극복의 방입니다.
1: 와, 과연 어떤 극복의 방에 비밀이 숨어져 있을지 그렇죠.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 이 극복의 방 탈출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그럼 네. 바로 첫 번째 문제 내주세요.
0: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별별별 하라고 권면하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별별별, 음행을 별별별이라고 말씀하신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1: 네. 오, 과연. 오늘 세 글자죠?
0: 맞습니다.
1: 첫 번째 문제.
0: 세 글자입니다.
1: 네, 별별별에 들어갈. 네,
0: 우상 숭배를 별별별, 음행을 별별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아, 죄송합니다. 이거 네. 아, 너무 첫 글자가 아, 첫 답을 주셨는데 네. 너무 아, 이거 꼭 나 이따 소개시켜 드릴게요.
1: 네, 이거는 아. 네.
0: 괜찮나요?
1: 저희가 우상 숭배를 이거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과격한 표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네. 네 그런 표현 아니고요.
0: 아, 맞습니다.
1: 네, 저희가 우선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0: 그렇죠.
1: 감을 아직 못 잡으신 것
0: 아,
1: 같은데요.
0: 감을 못 잡았죠.
1: 네.
0: 여러분 이제 그 피구해 보셨죠? 피구해 보시면 내가 공을 잘 못 잡는 사람이면 공이 날라오면 어떻게 하시죠?
1: 공이 오면
0: 점프 하시나요?
1: 아니죠.
0: 별별별 하시죠.
1: 이거 해야죠.
0: 아, 그렇죠.
1: 제가 대답할 네. 뻔했네요.
0: 맞습니다, 여러분. 네. 피디님 계속 답하시려고 하셔가지고.
1: 저를 쳐다보시면서 뭐 해야 되죠? 하셔서 저도 모르게 정답을 말할 뻔했어요.
0: 네. 나 아직까지 사사사용님의 대답 때문에 지금 네.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
1: 네. 저희가 이 죄를 그렇죠. 음행을 네. 또 우상숭배를 이것 해라
0: 맞아요.
1: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0: 먼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1: 네, 네. 좀 다양한 답변들이 지금 올라오고도 있는데 피구 말씀하시니까 제대로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과연 이 세 글자 무엇일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정답 다시 잘 올려주시네요, 목사님.
0: 네.
1: 네. 힌트가 컸던 것 같습니다.
0: 맞죠?
1: 네. 네.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첫 번째 단서의 정답 문자와 채팅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찬양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더 라이트 워십의 찬양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네. 저희 첫 번째 문제 답변 힌트를 잘 주셔서 그런지 그렇죠? 다시 이렇게 정답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1: 네, 첫 번째 문제는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별별별 하라고 권면하는데요. 네. 뭐 우상 숭배를 별별별, 은행을 음행을 별별별이라고 말씀하신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0: 네, 문장 퀴즈였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정답 바로 발표해 네. 주시죠.
1: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답해 주셨는데요.
0: 네.
1: 피하라 였습니다.
0: 네, 정답은 피하라입니다. 피하라.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도 잘 맞춰주시면서 네, 좀 과격한 표현들도 보이네요.
1: 네, 첫 번째 대답이 과격한 표현이라서 저희가 대답하고 싶었지만 이건 심의상 안 된다고 했습니다.
0: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우상숭배와 음행을 네. 이것 해라라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이렇게 이것들을 타파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마음은 이해됩니다.
0: 네. 이해합니다.
1: 심의상 극동방송이기 때문에
0: 네. 네. 바로 저희가 추첨을 해왔죠.
1: 네.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344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축하합니다. 3344님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방송에 함께하신 3344님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5123 네.
1: 멀리하라고 네. 하신다고 네. 피하라 김시원 학생
0: 네.
1: 아, 휴가서 꼭 피하세요.
0: 0688님 멀리 네, 이렇게 멀리.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정말 이 말도 말이 되네요.
1: 말이죠?
0: 네.
1: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 앞에서 싸우려고 하는데 네. 안 됩니다.
0: 맞습니다. 네. 4411님 9507님 1419님 또 0688님 다시 정답 다 맞춰주셨고요. 네. 3344님, 3874님 다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1: 거기다 피해야 될 때 하나를 네. 더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피해야 됩니다.
0: 아, 아멘. 네. 네. 다른 곳은

0: 하늘로 피하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예수님께로
1: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께
0: 피해야 됩니다. 네. 7731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1: 피하다 우상 숭배도 피해야 하고 네, 음행도 유혹도 피해야 하죠 라고 보내셨죠.
0: 아멘. 네, 정확한 뜻을
1: 맞아요.
0: 이렇게 입력해 주셨어요. 사사사육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아, 당첨이 아니라 서운합니다. 죄송합니다. 심의에 걸렸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0: 당첨이 아니라서 서운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단장님 저희 네. 퀴즈가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1: 그럼요. 두 개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1: 여러분.
0: 계속해서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 답은 나중에 최종 정답의 힌트로 쓰입니다. 네. 여러분 답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조합을 하셔서 최종 정답까지 맞히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뭔가요, 단장님?
1: 네, 피하라의 피죠.
0: 네, 그래서 피별별 네, 인 상태입니다. 네. 네, 바로 다음 단서로 넘어갈까요?
1: 네, 두 번째 단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때 혹은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서
0: 네.
1: 야훼를 찬양하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이 단어 별별별별은 무엇일까요?
0: 오, 네 글자가 나왔습니다. 네.
1: 이 단어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사용할 때도 많습니다.
0: 오,
1: 근데 이 네. 단어가 매우 의미 있는 단어거든요.
0: 네. 아, 힌트 좀 주시죠, 사장님.
1: 아, 이거 힌트 너무 쉬운데요, 이거?
0: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1: 아, 그렇게 하시죠. 네.
0: 저는 교회에서 네. 굉장히 기쁜 소식들이 들려올 때,
1: 맞아요.
0: 아니면 정말 감사할 때,
1: 네.
0: 이 단어를 바로 외치는 것 같아요.
1: 아,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0: 네. 네.
1: 저희 교회 장로님은 항상 인사의 첫 마디가 이 단어입니다.
0: 아,
1: 네, 네. 네 글자.
0: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실 줄 알고 찬양으로도 힌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1: 우리 역시 고피디님은 선하십니다.
0: 정답이 점점 올라오고 있네요.
1: 그렇죠.
0: 네. 제가 오늘 찬양 힌트는요. 옹기장이의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 가지고 왔거든요.
1: 너무 좋은데요?
0: 네, 이 찬양 불러보시면 네. 오늘 이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을 아마 계속해서 외치고 네, 계실 것 같아요.
1: 귀를 쫑긋하시고 들으셔야겠네요.
0: 네, 찬양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정답을 캐치를 하시고 바로 보내시면 바로 정답을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두 번째 단서의 정답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성도여 다 함께 옹기장의 찬양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 탐정단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네. 이렇게 정답이 찬양을 통해서 많이 유출돼도 될까?
1: 몇 번 나오는지 못 셀 정도였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0: 네, 성도에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1: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때 혹은 신앙 고백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고요. 야훼를 찬양하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이 단어 네 글자인데요. 별별별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0: 네, 네 글자. 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정답을 잘 맞춰 주셨는데 네.
1: 오답이 없네요.
0: 네, 바로 정답 발표해 네. 주시죠.
1: 정답은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입니다.
0: 네, 오 정답은 할렐루야입니다. 네, 다자님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힌트를 주시고
1: 아, 그럼요.
0: 또 정답도 발표를 해주시고 아,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1: 그래 이래 힘이 나죠. 월요일, 네. 월요일인데
0: 할렐루야
1: 맞습니다.
0: 네 정답 할렐루야였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잘 맞춰주셨는데 네, 두 분을 저희가 선정해왔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단장님
1: 네 맞아 네. 제가 두 분을 선정했는데요. 그 번호가 뒷번호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 처음 이분에게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문자 오신 분은 더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가 도저히 한 분께만 드릴 수가
1: 맞습니다.
0: 없었어요.
1: 바로 두 분 다 처음 보내셨던
0: 네,
1: 분들이어서
0: 발표해 주세요.
1: 네, 번호 네 글자가 똑같습니다. 3333님께 드리고요. 두 번째는 0000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3333님 네. 0000님
1: 네,
0: 두 분 축하드립니다.
1: 완전 축하드립니다.
0: 네 3333님 처음으로 보내주셨는데요.
1: 그러게요.
0: 할렐루야 외쳐주셨어요. 아, 네. 0000님 오늘 처음 보내셨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아, 네. 보내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다 정답을 잘 맞춰주셨어요. 네. 5123 초3 김시훈 학생도
1: 할렐루야인가요?
0: 네 맞춰주셨고요. 네. 또 1419님 3874님 4446님 네. 9507님 4411님 0688님 3344님 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정답을 모두 모두 잘 맞춰주셨고요.
1: 이 할렐루야를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그 교회 하면 항상 이렇게 외치시는데요. 마이크에 좀 멀리 떼고 하겠습니다.
0: 네.
1: 할렐루야.

0: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
1: 지금 교회에 온 줄 알았어요.
0: 그러게요.
1: 할렐루야. 네. 4411님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아멘. 네. 4411님 네. 아멘 아멘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의 최종 정답을 추리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은 피할 수 이렇게 네. 보낸 분도 계시고요.
1: 이렇게도
0: 네. 피할래라는 분도 계십니다.
1: 피할 수 피할래 네.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0: 어떤 분들은 피할 곳 이런 분도 계십니다.
1: 네, 많은 분들께서 그렇습니다. 정답을 벌써부터 유출을 하고 계신데요. 3874님 아, 이게 최종 정답인데 보내주셨는데 과연 네. 정답이 맞을지
0: 그러게요.
1: 네, 끝까지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두 번째 단서까지 파헤쳐봤는데요. 세 번째 문제까지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극복의 방을 탈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단서, 드디어 네. 마지막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바로 출제해 주시죠.
0: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3,000명이 회심했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주께서 생명의 별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 중에 주께서 보이실 생명의 별은 무엇일까요?
1: 오, 네.
0: 좋죠.
1: 이번에는 한 글자입니다, 여러분.
0: 한 글자입니다.
1: 네, 벌써부터
0: 벗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3874님 그렇죠. 벌써부터 올려주시면서 성경 와우. 구절도 떠오른다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한 글자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힌트 그래도 하나 주신다면요?
0: 많은 분들이 이걸 잃어서 헤매입니다.
1: 아, 맞습니다. 이걸 잘 찾아야
0: 그렇죠.
1: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가 있겠죠.
0: 그 네. 인생의 이거는 예수님입니다.
1: 아멘.
0: 네.
1: 네. 지도를 통해서
0: 네.
1: 이것을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0: 저희 안에는 아직까지도 이걸 잘 모릅니다. 네.
1: 네.
0: 저는 엄청 잘 찾습니다.
1: 이걸 잘 못 찾는 분들을 이것이라고도.
0: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아,
1: 너무
0: 그 힌트를, 표현 안 쓰고 싶었지만.
1: 너무 힌트를 많이 네. 드렸나요?
0: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정답을 네. 끝까지 맞춰주셔야 최종 정답을 조합해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찬양 힌트도 가져왔어요,
0: 역시?
1: 단장님.
0: 네, 우리 단장, 우리 PD님 너무 좋으십니다. 네. 척하는 척이네요.
1: 네, 네. 6250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퀴즈 맞춰보니 너무 재밌네요.
1: 네.
0: 너무 맞죠? 너무 재밌습니다.
1: 재밌습니다.
0: 여러분.
1: 끝까지 맞추셔야 네. 합니다. 네. 제가 찬양 힌트 어떤 거 가져왔냐면요.
0: 저 기대되는데요?
1: 네.
0: 저도 모르는데?
1: 네.
0: 네.
1: 단장님께도 비밀로.
0: 하하.
1: 했습니다. 위클레시아의 찬양인데요. 갈 별을 밝히 보이시니 새 찬송가 524장을 가져왔습니다. 네, 갈 별을 밝히 보이시니
0: 네.
1: 네, 별에 들어갈 것이 무엇일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을 별을 밝게 보이시니 찬양 듣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탐정단 성경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 번 더 출제해 주세요.
1: 네, 사도행전 2장에서 30명이 회심했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에 주께서 생명의 별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선포하였는데요. 이 말씀 중에서 나온 주께서 보이실 생명의 별은 무엇일까요? 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0: 바로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바로 길이었습니다.
0: 네, 길이었습니다. 네, 저희 모든 단서들 종합해서 한번 최종 정답까지 추리를 해볼까요?
1: 네.
0: 첫 번째 단서
1: 피아라의 피,
0: 두 번째 단서
1: 할렐루야의 할,
0: 세 번째 단서
1: 네, 길의 길이었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의 최종 정답은
1: 피할 길입니다.
0: 네, 피할 길이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잘 맞춰주셨고요. 최종 정답까지 다 피할 길 이렇게 외쳐주셨는데요.
1: 네네.
0: 저희가 어렵게 두 분을 선정해 왔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1: 네. 오늘 마지막으로 선물 받으실 분은요. 4089님, 9314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정답을 다들 잘 맞춰주시면서요. 4089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보내주셨는데 네.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 카드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0: 금방 나왔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발수카드 네. 보내셨는데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1: 아멘. 아멘. 네, 와우.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카드를
0: 친히 보내주셨네요.
1: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0: 길길길길 이렇게 힙합 좋아하시나요? 네.
1: 아멘. 7731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0: 길 오직 피할 길이 되신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1: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3874님은요. 네,
0: 제가 길치라 낯선 길 가면 초보 운전자가 됩니다. 네, 라고 하셨어요.
1: 저도 그렇습니다.
0: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1: 네, 네 3344님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0: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재미있는 퀴즈로 월요일 하루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월요병 탈출 이렇게.
1: 네, 월요병 탈출했다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극복의 방도 탈출하셨네요. 아, 네. 1402님도 보내주셨어요.
0: 보내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정신없이 문자 보냈는데 뜻밖의 선물 너무 감동받았어요. 꼭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1: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그러니까요. 더더욱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네, 더 네. 느껴지고 커지는 고맙습니다. 것 같습니다. 1419님 보내주셨네요. 네,
0: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믿는 사람들 우상을 피하라.
1: 우상을 피하라 네. 라고 외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3874님 이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그 어떠함에도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피할 길을 주신답니다.
1: 아멘입니다. 아멘. 네, 9314님도 길입니다. 네. 외쳐주셨고요. 4445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 정답은 길이고요. 최종 정답은 피할 길입니다. 목사님은 교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목사님께서 저희 단장님이신데 교사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네. 하셨어요.
0: 저 이렇게 앞으로 설교해봐야겠어요.
1: 4412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너무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의 최종 정답은 피할 레, 피할 수 아니고요.
0: 피할 곳도 아닙니다.
1: 네, 피할 길이 오늘의 정답이었는데요. 오늘 방이 극복의 방이었잖아요. 네네. 피할 길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0: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서는요.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네. 시험 당할 즈음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준비시키시는데 우리 극동방송 가족 모든 분들이 각자 어려움도 있으시지만 네. 우리 하나님이 극복할 길, 피할 길도 이미 준비해 두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1: 아멘입니다. 네,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극복의 방 탈출 못하신 분들 계신가요? 다음 주에도 계속 탈출할 기회 이어지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믿음으로 고와 또 함께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단장님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0: 네, 무한주도 승리하십시오.
1: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팀루고십의 음성으로 너 두려워 말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는 한의사 김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당신을 위한 자율신경계 사용설명서입니다. 스트레스에 압도당하지 않고 깨져있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전합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참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살기 힘들다는 말이 요즘 갑자기 들려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풍요로워졌는데 살기 힘들다는 말은 계속 들립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쟁 구도 속에서 그 질서를 따라가다 보면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 수 있지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야겠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집중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크신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동행하심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리더, 훌륭한 리더는 혼자 앞서가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채근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권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나아가는 자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한 배를 탄 동역자라는 의식,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며 삶과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란 의식을 느끼게 하죠. 흔히들 지도자는 고독하다는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들이 외롭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함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서로 섬기며 그 누구도 고독하지 않도록 서로의 행복을 지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자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박원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오늘은 교회 76번째 생일입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기술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많은 성장을 하고 또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우리 교회 지체, 우리 다 교회 지체들이니까 옆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배려로 석 달 동안 안식년을 가지면서 책을 한 권 집필했습니다. 하늘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아마 출판이 된 것 같아요. 부족한 종이 마음껏 전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집에서 책을 냈습니다. 한 가정에 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 한마디라도 더 이해시키는 것이 이 목사들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짜 책은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을 정리해서 제가 목소리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죠. 그 때문에 이제 쓰는 책이니까 많이 좀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용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간혹간혹 던지지는 깊은 시험 문제와 같습니다. 용서라는 문제. 영적으로 가장 깊은 문제가 용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도 잘할 수 있고요. 교사도 잘할 수 있고, 교사도 잘할 수 있고. 성가들 깨꼬리 전원은 잘하는지 모릅니다. 화장실 청소도 물론 잘하지요. 전도 잘하고, 기도 잘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런데, 용서가 안 된 사람, 용서할 수 없어서, 밤잠을 내지 못하는 사람, 하나의 배가 원래 분명히 하나 되기잖아요. 하나 되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가 되기 싫은 이유가 뭡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 믿느냐? Are you real Christian? 이라고 물었을 때요. 가장 먼저 걸리는 문제는 뭡니까? 용서했느냐? 가장 시금석이 됩니다. 용서했느냐? 용서의 문제에서 모든 게 판가름 납니다. 내가 천국 갈 백성인지 지옥 갈 백성인지 우리 전부 천국 가서 세 방에 살더라도 천국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23절 이하의 예화를 근거로 할 때도 그렇고 마태복음 6장 14, 15절 특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잘못을 내 아버지께서도 내 이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 말씀은 뭔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용서한 증표를 가지고 나한테 나왔나. 용서한 증표를 찾습니다.

0: 영유산성표 없이 예수 내가 잘 믿는다. 택돔설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문제는요 용서에서 판단납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증표를 가지고 못 가지고 나가는 사람 나는 용서한 적 없다. 용서의 증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내 형제를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 증표를 갖고 나가면 그 증표를 말미암아 용서해 주겠다. 6장에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6장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용서의 증표. 여러분 용서의 증표가 있습니까? 용서의 분 경험이 있습니까? 용서도 기가 막힌 용서. 참, 한 말해가 정말 어려운 용서, 그 용서를 다신 경험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나? 용서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베드로는요, 7번 용서를 제안하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서기관들과 유대 랍비들은요, 3번 용서하면 된다. 3번 용서하면 다 하겠다 했다. 이렇게 면접을 줬습니다. 7번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3번만 용서해도 너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많이 참고 관대한 사람 엉덩이 가슴이 넓은 사람 몇 번을 참습니까? 3번을 참고 이러지 말하죠. 삼세파이다. 한 번, 두 번 참았다. 만약 한 번만 걸리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삼세파이다. 이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베드로는 그런데 두 배 이상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베드로 자신도 아, 난 그래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깨 힘 좀 주고 그래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냐면 7번은 1번까지 할지라도 7번은 1번까지 하면 산술적으로 490번이 나오죠.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 7번을 7번까지 용서해줘라 이 말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490번 용서해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용서 하나님이 무한하신 용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용서 앞에서 인간의 용서가 얼마나 보살펴졌는지 예화 뒤에서 나오죠. 얼마나 보살펴졌는지 딱 비유해 보입니다. 누가 5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형이 하느라 하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0: 아멘. 예수 용서란 마음에 앙금을 남기지 않는 마음에 앙금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청산한 온전한 평안한 화목을 이루는 그것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앙금을 남기지 않겠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준다 이런 말을 놔놓고 기회만 되면 내가 네 작년 여름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어. 이제 한 번씩 겨울 주면서 그렇게 용서해 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려와서 기대를 탁 때린 기대 땀을 탁 때렸다. 돌아서 미안합니다. 잠했습니다. 이러면 또 땅에 딱 때렸는데 잠했습니다. 이걸 하루에 7번 했다. 성질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사람 용서해 줘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땅에 때렸을 때 기대를 때렸을 때 땀을 때렸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두 번째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0: 어떻게 든지 안에 용서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똑같은 잘못하고 손을 깨치고 나의 명예까지 손상시킨 사람이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몇 번쯤 용서해 준 증표를 가지고 얘기 오셨습니까? 하루에 일곱 번이나 마음이 앙금을 남기지 않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면요.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천국행 열차에서 내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행해졌다면 성도를 모인 곳에요. 미움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벌써 사라졌을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자를 쳐다보지 마시고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용서의 문제 앞에서는 한계가 지잖아요. 한계에 딱 갇히는데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때는 도대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용납하는 용기, 용서하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에 그 사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짓고 일곱 번 들어와 내가 회개하거든 내 회개하노라 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노라 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로 인식할 때 있는 행동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한 다음에 행자가 와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먼저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용서하자 다 용서하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방치. 그러니 회개가 이루어지면 회개를 용납하는 그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고 그런 교회가 정말 있고 싶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박원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862-1445 서문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팔 글라이 브라트나, 네팔을 위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데 모든 교회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순종하는 목회자와 모든 신학자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네팔 지역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팔에 있는 교회들이 한 마음 돼서 네팔 어려운 사람들과 힌두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빛 되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팔 나라와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게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성불거는 성숙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국에 와 있는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7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갈 때 자기 가족을 복음화하고 또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H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의 첫날 6월 1일 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산 주님의 교회 신종철 목사님의 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시기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가정의 영적 공기를 복음의 온기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아나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탁하는 영적 상태를 바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권리와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조율되며 절제된 힘을 사용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마땅한 명분과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기꺼이 멈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거룩한 영성을 갖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때로는 넘어짐을 허락하시지만 결코 아주 엎드러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넘어짐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영적 쉼표가 되게 하옵소서. 낙심보다 소망을, 절망보다 은혜를 보게 하시고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고 건지시며 구원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들려오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긴 복된 인생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고백을 올려드리는 방송가족들 위해 빛이 있으라.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조찬미가 피처링한 그레이스 힐 워십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신종철 목사님의 기도문. 와, 참 구절구절마다 아멘이 절로 나오는 고백이었죠. 특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탁하는 영적 상태를 뜻하는 아나빔. 이 단어를 참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온유한 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아나빔. 내 힘과 권리와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나의 삶의 결정권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넘어짐을 허락하시지만 결코 아주 엎드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넘어짐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영적 쉼표라고요. 여러분 지금 낙담하고 계십니까? 낙심보다 소망을, 절망보다 은혜를 보고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저녁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 이 마음으로 시작하는 6월의 첫날, 6월 1일 월요일 저녁에 함께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지금 아멘 아멘 화답해 주시면 출석 체크 완료. 두 가지 선물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물은 오늘의 말씀 엽서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말씀 엽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엽서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꼭 받아가시고 주변에 나눠주시고 또 제 생각에는

이 카카오톡 배경 화면으로 설정하시면 너무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을 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발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월요일 신종철 목사님의 기도문도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 참 글로 다시 읽어도 아,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님의 은혜로운 기도문, 아, 오늘 특별히 이 고백,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고 건지시며 구원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아, 우리의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들려올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이 기도문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지금 아멘으로 보내주시면 모두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원래 매주 월요일은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하는 더 힘날 데이로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텐트메이커스의 이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더 힘날 데이 시간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를요 컴필레이션으로 모두 모아봤어요. 우리가 그동안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들을 논스톱으로, 저는 말수를 조금 줄이고 논스톱으로 쭉 듣는 이 찬송가, 뭐랄까요, 이 보통 우리가 음악 감상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찬송 감상실 하면 좀 그렇고 하나님께 더 뜨겁게 예배하는 이 찬송 컴필레이션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찬양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힘차게 또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면서 오늘은 은혜 가득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 함께합니다. 주리와 라스트가 함께 부른 세연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크룩스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두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빨간약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6월의 첫날, 6월 1일 월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찬송가 컴필레이션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텐트메이커스와 함께 월요일마다 불렀던 은혜의 찬송가들, 논스톱으로 쭉 들려드리며 은혜를 받는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온누리워십 찬송가 앨범 중에서 가져왔는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송재용 목사님과 이 찬양을 불렀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렇게 세곡 이어서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송재용 목사님과 미나 자매님의 맑고 예쁜 목소리는 아니지만, 크룩스와 온누리워십, 김현진, AJ 워십의 음성으로 세곡 이어서 같이 부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0: 안녕하세요.
1: 같이 걸어가기에 조찬미,
2: 임성규,
3: 연평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1: 오늘 저녁도 주님과 샬롬 하세요.
4: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찬송가 컴필레이션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세 곡의 힘찬 찬송가. 아, 저는 자꾸 힘차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자꾸 힘찬 이렇게 음절을 나눠 읽게 됩니다. 직업병인가 봐요. 힘찬 찬송가 함께했고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AJ 워십, 그리고 김현진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온누리 워십 찬송가 앨범 중에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함께 부를 곡은 새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윤상은의 찬양이고요.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곡은 비교적 최근에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송가인데요. 캐스팅 크라운스의 영어 찬송가로 준비했습니다. That's so sweet.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오 신실하신 주까지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보

0: 꿈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찬송가 컴필레이션 특집으로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의 첫날을 이렇게 풍성한 찬송가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받은 은혜, 하나님 주시는 새임 얻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문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 아나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탁하며 기대어 살아가는 온유한 자, 아나빔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6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진행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아주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생명의 씨앗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는 늘 내 안에 거친 광야와 같은 마음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심겨진 믿음의 씨가 마음의 광야를 푸른 숲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은 믿음의 씨앗이 크게 자라나면은요, 다른 사람의 광야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작은 변화를 이루는 작은 날갯짓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날갯짓이 뭐냐 하면은요, 매일 말씀으로부터 믿음의 씨앗을 받아 내 마음의 광야에, 내 마음의 외로움에 심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기도로 계속 물을 주는 은혜의 삶입니다. 작은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에 감격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 교회 김은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때로는 가시도 주시고 약점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심과 함께 또 하나는 뭔가 계속 격려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장치입니다. 하나님이 설치해 놓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약점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옆에서 돕고 계속 격려해 주고 그리고 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동력자로 붙여주셔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안질 때문에 고생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간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나빠서 글을 나중에 제대로 못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더데오가 대필 했고 많은 바울 서신을 대필을 했습니다.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쓴다면 아주 큰 글씨로 써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큰 글씨로 쓴다고 했는데 여러분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큰 글씨로 쓰면 종이 분량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러니까 그 글씨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대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용지에다 썼지만 역시 그것도 일종의 종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간에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로 된 이 말은 원어로는 스콜콥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말뚝 혹은 쇠코쟁이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뚝이 확 박힌다거나 쇠코쟁이가 찌른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그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이 바로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가시들을 나한테 주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특히 4절까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고 2절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국어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 줄 긋고 그리고 그는 줄 긋고 하면 이 한 사람과 그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예, 같은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자신을 3인칭으로 해서 그렇게 자신의 고백을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을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거라서 감히 사람들한테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힘들었다는 생각으로 다시 말하면 이건 이렇게 하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되면 내가 너무 교만하게 될까 봐 그래서 자기라는 말을 하지 않고 우선 3인칭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요 하나님 아시다. 다시 말하면 이 경험을 할 때에 그가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몸은 그냥 있고 영혼만 빠져나갔는지 조차 내가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천국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

이라. 그래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엄청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자랑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듣지 못한 말을 들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천국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말을 쓰, 뭐 히브리 말도 아니고 헬라 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우리 한국말도 아니고 천국에서 쓰는 말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무슨 말을 쓸까 우리가 많이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이런 말을 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언이에요. 바로 신령한 방언은 우리가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때그 표적으로 임한 것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새 방언을, 천국의 언어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가 바로 이 세상에 어떤 말도 영어도 아닌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언어를 주시는 겁니다. 외국어 방언도 있는데 그건 좀 다른 차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게 되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세상에 뭐가 부를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더 이상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안질도 그리고 또 발작 정세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론 발작 정세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종합할 때 학자들이 추측하고 함께 그 추측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시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야, 네가 뭐가 그래 대단해. 너 봐라, 눈이 나빠서 글도 제대로 못 쓰지 않니? 너 그리고 한 번씩 발작 일으키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니? 너가 뭐 그리 대단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의 약점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신 장치가 바로 육신의 가시였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많은 가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거좀 나에게 없으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 좀 나한테 하나님께서 좀 거두어 가시면 좋을 텐데 왜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십니까라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약점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약점, 사람들에게 보이기 쉽지 않은 부분들,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았던 것 같은, 좋은 것 같은 이런 약점들, 가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초청장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어맡기는 기도를 드리게 될때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상처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흔히 말하는 남편 가시, 아내 가시, 돈 가시. 여러분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 마음을 편하게 합니까? 불편하게 합니까? 그리고 언제 한번 돈이 우리를 애안 먹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냥 의지하고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런 귀한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도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세번 기도했다는 말은 세 번만 했다는 뜻이라기보다도 정말 간절히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을 받았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족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었는지 이제 아느냐? 네가 교만하지 않고 네가 나에게 계속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가시를 주었느니라. 그리고 이 가시 너 괜찮다.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 네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한두 가지 불편 때문에 한두 가지 가시 때문에 한두 가지 나의 약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열 가지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는지요. 많은 감사 제목이 있지만 한두 가지 때문에 그 많은 감사 제목들을 깡그리 다 지워버리고 그 불평들과 그 원망들만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면 마귀의 밥이 딱 되기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기억하고 받은 사랑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총을 여러분들 잊지 아니하셔서 받은 은혜가 정말 족함을 깨닫는 지족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깨닫는 은혜 그 기억 복된 기억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신 은혜 금방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놓쳐버리고 날려보내버립니다. 조금 안 됐던 것 조금 불편한 것들만 기억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결국 마귀가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화집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뿌리 멋지게 잘생긴 수사슴이 이제 시냇가에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이제 호숫가에 물을 마시러 왔는데 호숫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그 멋있는 뿌리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야 나만큼 뿌리 잘생긴 사슴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그런 말을 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자기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너무 볼품없는 겁니다. 꼬챙이 같은 다리가 길쭉한 다리가 너무너무 뿌리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겁니다. 어이구 이런 거 다리를 왜 이렇게 못생겼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을 마시는데 아 저쪽에서 물 위에 비친 그림자 가운데 사자 한 마리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살금살금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슴은 재빨리 몸을 돌이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 못생긴 다리가 자기를 살린 겁니다. 사자가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사자의 추격을 벗어나서 숲속에 들어갔는데 아 그만 이 잘생긴 뿌리 나뭇가지에 덜컹 걸린 겁니다. 그리고 막 빼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자가 와서 얼큰이 하고 와서 사자가 덥석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사슴은 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못생긴 다리는 나를 살렸고 이 잘생긴 뿌리 나를 죽이는구나.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바울도 사슴뿔처럼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자랑할 뿌리 너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을 훈장이 너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단 오히려 그에게 연약한 부분들 마치 사슴의 그 다리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그 다리가 자기를 살려주었던 것처럼 약한 연약한 가시들이 오히려 자기를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사슴이 뿔처럼 자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자랑거리를 사슴이 뿔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결코 교만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경마장에 줄을 힘차게 달리는 말들에게 재갈을 물립니다. 말이 물고 있는 그 재갈은 말에 비하면 힘이 비교도 안 되는 기수가 말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그 재갈을 잡아당기면 말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에게 있어서 말에 물리는 재갈은 기수가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갈이 말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점을 주셨습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컨트롤 하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약점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만듭니다.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면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보면 다 괜찮고 저만 하면 참 부러워할 만한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 가만 들여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왜요? 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은혜가 내가 정말 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병들었을 때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다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병이 고침받는 것이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이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하나님 판단하시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코가 이게 고질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코 안에 혹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진단받았을 때 이 혹은 수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 하지만 그때 제가 어머니에게 기도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잘못돼가지고 이게 악성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만성비염도 있고, 그 제가 그냥 처음에는 막 고쳐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별 불편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아차 하나님께서 이거 안 봐주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질병이 있을 때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병원을 통해서 의사들을 통해서 좋은 의료진 만나게 하셔서 고침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아니하시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때로는 그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 또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낫다면 그대로 주실 때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언제 기도를 배웁니까? 여러분 기도는 있지요. 내가 약할 때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의 말을 듣고 그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병을 놓고. 그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면벽으로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힘드니 연약하니까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려고 때로는 연약함을 주십니다. 기도가 길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도 목회하면서 뭐 기도 부탁받고 많이 간절히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지만 잊혀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말을 갖다가 너무 쉽게 툭 뱉은 것 때문에, 그 때문에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들어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 문필경 권사님이, 딸인 우리 저 김수현 집사님이 딸이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셋째를 임신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우리 딸이 셋째 임신했으면, 제가 오늘 일부에 뵙던 며느리를 했는데 정정합니다. 딸입니다. 근데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꼭 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요즘 사실 아들보다 딸이 더 좋지만 딸 가진 딸이 정말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아들만 있는 집에 가면 또 아들이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꼭 있으면 좋겠다고. 아, 목사님, 제가 딸이 셋 아닙니까? 이제 손자도 딸 하나 꼭 보면 좋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말 듣고, 아, 예. 제가 이거 보니까 이거 아들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권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대로 믿더라고요, 그걸. 그럼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이 아들 낳는다 하더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부담이 엄청 돼가지고, 이거 딸 낳으면 어떻게 하나. 그 이제 검사에서 나올 한두달 동안에, 아, 제가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게 기억납니다. 하나님, 이제 함부로 다시는 말 함부로 안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들이 낳고 지금 벌써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름도 제가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앞으로 다시 저한테 이름 기도 부탁하지 마십시오. 아들, 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가 어떻게 할수 없는데 제가 그냥, 너무 그냥 제가 쉽게 말을 해가지고, 아,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번 한 번만 봐달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부족해도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틀림을 맞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의 실수를 오히려 그것을 더 합력하여 이루어 주시는 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석좌 교수인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개혁신학자는 이분이 쓴 책들, 좋은 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약함의 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 부유, 행복, 완전한 가정, 부유한 나라 등늘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함과 고통 가운데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힘들고 고통받게 될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난도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종합해 보면서 거기다가 저의 경험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도 응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웨이트도 있고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이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어떤 때는 단어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응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응답은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이나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바꾸어 주지 아니하시는 대신에 내가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나의 능력을 키워 주십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 주시는 겁니다. 전에는 그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그 앞에서 내가 너무 초라하고 쪼그라들고 그리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보니까 그냥 내발 아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응답.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내게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응답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 응답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점으로 괴로워하다가 약점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면 그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장미나무에는 꽃도 있고 가시도 있습니다. 꽃만 있으면 좋으련만 가시도 있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장미꽃이기에 그 가시로 보호하게 하려고 가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장미꽃도 축복이지만 가시도 축복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새 가족을 수료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엔 전도하고

0: 교회 가자 가자 했지만 기둥으로 들었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교회를 가자고 하는 권유를 듣고 교회를 나와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는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그 문제는 여러분들에게서 그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초청장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내비게이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내 문제의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다 복으로 주신 복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과 여러분들이 겪었던 모든 경험들이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어주시는 그 선의 과정 속에 다 포함된 재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사산구 대동로에 위치한 은혜로교회 김은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13-4603번 은혜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진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면서도 동시에 은혜로 이끌어 회복시키십니다. 이처럼 성경을 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여는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아이노스 합창단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굶기,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테너 이다윗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연애 시절 사랑하는 사람이 써준 편지는 일회성이 아니라 몇 번을 꺼내어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써준 편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하고픈 말이 많아서 66권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많은 편지를 보내셨지만 우리가 그 편지를 읽지 않고 묻어둔다면 편지를 보낸 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마음을 표현했지만 알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찬양, 국립합창단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한웅재의 찬양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하은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약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신약을 통해 오신 메시아를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전하고 싶어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알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성경 속에서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하도록 우리 앞에 덫을 놓습니다. 그러고는 정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존 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킨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영적 틀에서 마음을 떼어놓는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며 영혼이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께 똑바로 진실하게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 소망, 그리고 경외심 등이 죄로 물들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허산나 싱어즈의 내게 강 같은 평화 들으셨고요. 송정미 사모님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 메들리 함께 들으셨어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은요. 남미 워십의 찬양 나 기다립니다 였습니다.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질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하는 때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회복의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청곡들로 꾸며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각나실 때마다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8405번님께서 주기도문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침체의 불안에서 소망의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몸의 소망무행가 손영진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소망의 바다의 하늘소망 오랜만에 함께 들으셨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들 또 축하 메시지 모두 모두 기다리면서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희즈윌이 찬양합니다. 밤.

신청해 주신 찬양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습니다. 영어 찬송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세바스찬 듬리의 찬송이었고요. 좋은 씨앗의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낙심하고 불안해하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송하는 시간 된 줄 믿습니다. 또 세상에 소망 두던 것들 다시 한번 주님께로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는 한의사 김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당신을 위한 자율신경계 사용설명서입니다. 스트레스에 압도당하지 않고 깨져있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전합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중국 제나라의 위양이 다른 지역으로 시찰을 가다가 이를 모를 명산을 발견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했는데요. 나를 저 산으로 편하게 옮겨놓을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원하는 것을 주겠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왕은 손자병법을 쓴 손자와 쌍벽을 이루는 병법과 손빈을 향해서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저에게 전하를 산 위로 올릴 방법은 없으나 일단 산 위에 올라가시면 밑으로 내릴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궁금했던 왕은 손빈의 말을 듣고 서둘러 산으로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정상에 오르자 손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제가 밑에서 드릴 말씀이 폐하를 산 위에 올리고자 한 방법이었습니다. 스스로 오르게 하는 것 말고는 이 높은 산에 오를 방법은 없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발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높은 태산도 낮은 뒷산도 오르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 주님의 제자로 사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한 가지뿐입니다. 오늘 사는

나에게 뽐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뽐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도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확실한 말씀을 듣기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고 기다린다는 표현이 그의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시편 25편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가 주를 바라오니. 또 27편에서도 그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편안하고 여유로운 상황에서 나온 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상황,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인생의 시련과 어두운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이 대부분 말씀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원하심과 뜻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각자의 자리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멋진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기억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자유 뒤에는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전쟁과 분쟁, 또 재난과 불안으로 인해 고향을 떠난 난민과 강제 이주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은 약 1억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난민은 약 4,25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나라를 위해 믿음의 순국자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믿음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겁니다.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비보 놀먼의 곡으로 세상의 위대한 빛 Great Light of the World를 보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노래한 곡인데요.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드린 순국자들이 있었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도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작은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찬송가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비다오 마이 비전을 영국 아일리시 켈틱 뮤직의 연주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힐송 뮤직의 대표적인 경배와 찬양곡이었죠. 미드 미 글래드를 단말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남성 아카펠라의 곡으로 I Sing the Mighty Power of God 전능의 주찬양 그리고 이어서 캘리 윌라드의 곡으로 Willing Heart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네, 아름다운 목소리였죠. 캘리 윌라드의 곡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 Willing Heart를 들으셨고요. 그 전곡은 남성 아카펠라의 곡으로 I Sing the Mighty Power of God, 전능의 주찬양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도 전쟁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마라나타 프레미스 밴드의 곡으로 Here I am to worship, 빛 되신 주를 보내드립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원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바리톤 홍성선의 목소리로 담대하라 들려드렸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확실한 이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키스와 크리스틴 게리가 부른 Abide With Me 찬송가, 그리고 패션의 Waymaker 두 곡의 영어 찬송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0435번님께서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 언젠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오프닝과 또 성경 말씀과 딱 맞는 것 같아서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으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들려드립니다.

0435번님의 신청곡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쉐키나 찬양단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김석균 목사님과 강중현님의 나는 믿노라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는 한의사 김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당신을 위한 자율신경계 사용설명서입니다. 스트레스에 압도당하지 않고 깨져있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

시작하는 여정을 전합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HG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람에게 주어진 부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의 자리에서 나오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그 아바 아버지를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Matt Redman의 The Father's Song 들으셨습니다. 독일의 신약학자 요아킴 에레미아스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그저 어린아이가 편하게 부르는 호칭 정도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바 아버지는 오직 자녀의 신분, 상속의 개념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친근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육신에 매어서 두려움에 겨하는 그런 종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존재에게서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호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분명하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만큼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대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목소리를 가지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노래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 분인데요. 먼저 그분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0: 들으신 곡은 유영광이 부른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목소리를 갖고 계신 유영광 형제님, 집사님이시죠?
1: 예, 맞습니다.
0: 땀을 왜 이렇게 흘리세요?
1: 아, 여기 스튜디오가 덥네요. 제가 원래 땀이 많은데 네. 덥습니다.
0: 본인 목소리를 한번 소개해 좀 해주세요. 본인 어떤 사람인지.
1: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국을 중심으로 네. 오페라 가수라는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페라 가수 바리톤 유영광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0: 뭐가 이렇게 좋아요?
1: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제가 스스로 원하는 음악을 들으려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나이 때부터 저는 CCM만 듣고 살았는데 네. 그 솔티와 함께라는
0: 옛날에 야, 솔티와 함께 예,
1: 그러니까요.
0: 연식이 어떻게 되시길래 솔티와 함께를 하시죠?
1: 그래도 제가 앞자리가 4가 넘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CCM만 듣다 보니까 네. 사실 그때 CCM 들은 사람들은 다 주찬양, 옹기장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네네. 저는 주찬양을 너무 열심히 들었던 사람으로서 네. 주찬양에 계셨던 그 정말 제가 사랑하는 CCM 선두주자께서 계시는데 예. 뭐 최덕신 씨, 뭐 강명식 씨, 뭐 김명식 씨. 근데 제가 진짜 사랑하는 이 김도연 형님을 전 진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0: 방송 들으시는 분이
1: 아니에요. 짠 거 아니에요. 전 진짜 진심입니다.
0: 네, 이분을 제가 한 2주 전에 만났네요.
1: 맞아요,
0: 저희가.
1: 맞습니다. 예.
0: 그 들어오실 때부터 목소리 쩌렁쩌렁 울려서 저도 이제 성악을 잠시 전공했던 사람으로 네. 제가 그 연습실에 가면 유난히 그 성악가 남자들이 이거 있잖아요.
1: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0: 그 소리를 내는 걸 봤는데 나이가 이렇게 앞자리가 4인데도 그 목소리를 내는 아유. 분이
1: 아유. 먹고 살려다 보니까 아.
0: 그 아까도 방송국 들어오시면서 저 멀리서부터 벌써 아 저분이 오셨구나 저랑 스튜디오가 울리게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방금 부르셨던 이 베드로의 고백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불렀던 네. 저희 제자가 만들고 이재경 씨가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편곡해서 저는 솔직히 이 반주로는 노래를 한 적이 없어요.
1: 정말요?
0: 녹음 이후로는
1: 아 녹음 이후로는
0: 네, 녹음 네. 이후로는 한 번도 제가 이거를 활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아주 이렇게
1: 제가 잘 활용하고
0: 아름답게
1: 있습니다.
0: 활용해 주셔서 그리고 이게 참 이 노래라는 게 확실히 보컬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다르네요.
1: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다름이었으면 좋겠는데.
0: 아 너무 좋네요.
1: 감사합니다.
0: 이 노래가 이렇게 울림이 있구나. 제가 불렀을 때는 약간 갸니알펀데.
1: 그래도 네. 사연이 있죠. 저는 이 노래.
0: 아 그래요? 네. 어떤 사연이 이렇게?
1: 제가 그 매번 새로운 찬양을 찾는 사람이고 네. 또 제가 하나님께서 제 삶에 쓰시는 이야기들을 현재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 당시에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네. 그때 베드로가 성경에서는 좀 짧게 나오지만

0: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다 뭐 세 번째야 뭐 성경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장면이 사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 사이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에 답할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 번 물으셨다는 것은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거가 확 떠올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어렵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정말 엄청 많이 울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세 번 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너무 당연히 한 번에 그 세 번의 부인을 다 용서하셨을 수 있는 분인데 하나하나 만지시면서 베드로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만지시면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아,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와, 정말 얼마나 이 예수님 앞에 본인의 삶을 다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그런 정말 부인했던 정말 나쁜 사람이었지만 저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제가 걷겠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 곡을 만나게 돼서 저의 그런 고백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베드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정말 곡이 된 것 같아요. 이 곡을 만남으로써 굉장히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만난 게
1: 제가 이제 들으면서 오늘 목소리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아무리 잘 부른다를 넘어서 저 옆에서 이렇게 듣는데 아 뭔가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불렀던 노래를 또 다시 해석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목소리가 주는 이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저도 약간 울컥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뭐 좀 하는데
0: 좀 쳤군요 제가.
1: 유영광 집사님이 네.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얼굴은 되게 애띄어요 제가 보기에는.
0: 감사합니다.
1: 근데 목소리는 완전
0: 아저씨죠?
1: 네, 아예 덩치도 되게 클 것 같은데 처음 제가 만났을 때 생각보다 덩치가 작네라고 생각했고 보통 성악가들 하면 남자 성악가들 하면 덩치가 큰 걸 연상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이분은 그냥 예, 평범하시네. 네. 사실 저희 이 자리에 저희가 그걸 보니까 다 같은 학교 나왔네요. 저희가 성악가분 세 분을 모셨었어요.
0: 아 정말요?
1: 그 최재도 형제님,
0: 네네네.
1: 그 다음에 김수자매라고.
0: 아 네.
1: 다들 이제 뭐 선배고 후배인 분들인데 이분도 예. S대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아유, 예. 성악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다고 제가 얼핏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본인이 음악을 하게 된 연유, 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 된 왜 이 모양으로 살게 되셨는지
0: 왜 이 모양으로 살게 됐냐면요. 네,
1: 본인 좀 네. 소개해 주세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0: 저는 이제 PK고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네.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하나님이 당연한 세상에 있었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만나 주셔가지고 찬양을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고요 일단
1: 네.
0: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찬양만 듣다 보니까 항상 찬양을 옆에다 두고 살았었고 항상 뭐 테이프도 그땐 테이프였으니까 테이프 있었고 뭐 집에 오면은 항상 카세트 틀어놓고 막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서 특히 그 당시에는 전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던 게 주찬양도 그랬었고 말씀을 그대로 제 찬양으로 만든 거가 되게 많았어서 사실 찬양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1: 그래서 보통 목사님 자녀분들은 네. 약간 엇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상당히 다르네요.
0: 성격이 하나님이 참 되게 감사한 건데요. 네. 제가 이제 영적으로도 그렇고 방황한 적이 없거든요. 큰 방황이 없었었는데 성격이 제가 어땠냐면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정말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서 기대를 받잖아요. 예. PK들은.
1: 참, 예.
0: 그런데 제가 저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는 게요. 쟤는 목회자 자녀니까 한 10 중에 10은 할 거야.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저는 네. 그 얘기를 듣고 15까지 해드리리다.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걸 좀 즐겼어요. 관심 받는 거 즐기고 그 관심을 충족.

0: 해 드리는 거를 좋은 즐기고
1: 좋은 방식에 관심을 네.
0: 네. 네, 그러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네.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돼가지고 노래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계속 찬양을 듣다 보니까 너무 당연히 이제 CCM을 하고 싶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 찾아가서 한번 노래도 들려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한 2년 정도 지나고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저희 학교 선배인데
1: 네.
0: 저희 같은 교회에서 서울대에 가신 형님이 한번 또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계속 노래하니까 입시선생님한테 같이 가볼래? 이래가지고 그 형을 따라 갔었거든요. 예. 갔다가 이제 선생님 방법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서 이제 수업을 받게 됐는데 근데 또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도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되게 클래식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지금 뭐 CD는 아니고 이제 뭐 다 유튜브 이런 걸로 하지만 LD 있잖아요. 레이저 디스크 큰 이만한 거.
1: 좀 사셨나 보네요.
0: 아, 모르겠어요. 아니, PK 목사님이 왜 저도 잘 모르겠지만
1: 레이저 디스크 집에 있는지 별로 없어요.
0: 그런 걸 좋아하셨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음향 장비 같은 거를.
1: 네.
0: 그래서 그걸로 오페라도 보고
1: 오.
0: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이제 3테너 이런 분들 좋아하셔가지고 뭐 CD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 전공을 하셨어가지고 좀 클래식이 좀 익숙한
1: 그렇구나.
0: 환경이었다가 교회 음악도 사실 뭐 세미 클래식 정도 되니까
1: 그쵸.
0: 익숙한 음악이었는데 입시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성악의 길로 접어들었던 거죠. 네.
1: 그 사실은 성악과 전제 저도 성악과 네네네. 잠깐 걸쳐갔는데 그분들은 약간 이제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교회 음악 CCM을 약간 이제 좀 룩다운하는 게 있어요.
0: 아, 그렇죠. 저는 좀 안타까워.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의 음악의 베이스가 CCM이니까
1: 네.
0: 완전 베이스가 CCM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CCM이 제 음악의 베이스라는 거가 되게 사실 되게 자랑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 음악이 조금 더 클래식 세상에서도
1: 예.
0: 플렉시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 그리고 원래 서양 그 클래식은
0: 네.
1: 교회 음악
0: 그럼요.
1: 이 중심이잖아요. 네, 거기서 맞아요. 시작한 게 네. 많아서 그 우리나라도 사실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러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을 갑자기 듣게 됐어요.
0: 네.
1: 예수 전도단이라는. 네. 근데 거기 보면 다 클래식 악기들이 나와요.
0: 네.
1: 심지어는 막 클래식 악기들로 반주를 다 한 게 많아서 네.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웠던데 요즘은 사실 이제 밴드 중심으로
0: 돼버려서
1: 그래서 오히려 희귀한 분이 됐어요. 형경 형제님의
0: 시대를 잘 타고.
1: 목소리를 한 번 더, 노래를 한 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노래는, 보니까 이 노래도 제가 아는 노래네요.
0: 그러네요. 이 노래도.
1: 너무 혐의가 짙은데.
0: 아, 혐의가 짙은 게 아니고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1: 네.
0: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1: 네.
0: 저는 이제 간증을 할 때,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제 선후배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잘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거짓말하기 제일 좋은 위치에 있다.
1: 위에 서서.
0: 네. 위에 서서. 사실 요즘에 음악을 들으면 멜로디 좋고 그냥 가사 되게 좋고 음악 좋고 또 그런 음악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1: 그렇죠.
0: 많은데 네. 찬양도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 찬양의 가사와 이 모든 걸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에 흐르지 않고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그 삶에 흐르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음악 좋고 가사 좋다고 성도들 앞에서 부른다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1: 그쵸.
0: 네. 그게 제일 제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찬양을 어디서 요청을 받거나 뭐 이럴 때 그때부터 찬양곡을 정하고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항상 새로운 찬양을 찾고 지금 저의 삶의 위로가 되는 곡, 저의 삶의 힘이 되는 곡,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흐르게 하는 곡들을 이제 부르고 연습하고 저 혼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가 요청이 오면 아 하나님이 이 요청 때문에 이 곡을 내 삶에 흐르게 하셨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 곡을 아주 가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돌백에도 진짜 저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했던 그런 찬양이거든요.

0: 거거든요. 성경 인물들을 저의 삶에 비추어 보는 경우가 제가 많은데, 야곱이 이제 큰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하면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자고 눕고 자고 했던 그 시간들이 거리가 진짜 멀어가지고 되게 많이 많은 날들을 그렇게 했을 텐데, 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얼마나 많이 돌베개를 적셨을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냐면 아무리 자기가 이제 잔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한 거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에서가 저 잡히면 잡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진짜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두려움도 얼마나 컸을 것이며, 또 그렇게 떠났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는 못볼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또 얼마나 컸을 것이며, 또 자기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한 후회가 잘 때마다 쌓였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라는 고백이 그때가 딱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의 야곱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야곱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야곱의 그 아팠던 삶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수 있는 베델로 변하고,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가 후회가 막심한 삶을 살고 있던, 어디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에 반응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야곱의 삶처럼 하나님의 집 베델로서 삼을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그때 그 당시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돌베개를 부르면서 이 마음을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뭐 김도현 형님의 이 곡이라서 제가 들고 온게 전혀 아니고요. 제 삶이 진짜 너무 가득 담겨진 곡이라서 제가 들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자, 그러면 우리 유영광 형제님의 삶이 가득 담겨
0: 가득
1: 있는
0: 담겨 있는
1: 야곱의 마음으로 부르는 돌베개 들으시겠습니다.

0: 유영광 씨가 부른 돌베개 들으셨습니다. 또 다르네요.
1: 감사합니다. 좋게 달랐기를.
0: 아유, 당연하죠. 너무 좋은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유영광 씨를 알잖아요.
1: 감사하게도.
0: 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최근에 SNS에 어떤 분이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제2의 유영광이 되기를 자긴 바란다. 그래서 본인도 제가, 거기 댓글 달았었는데.
1: 제가 그
0: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친구가? 어떤 일 때문에?
1: 네,
0: 본인이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사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 Amazing Grace를 이제 군악대에서 불렀던 그 영상이
0: 예. 미국 군악대였나요?
1: 한국 군악대에서,
0: 한국 군악대에서.
1: 네,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군악제에 나가서
0: 예, 예, 예.
1: 그때 불렀던 영상이 좀 화제가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뭐 제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0: 그렇죠.
1: 네, 그냥 진짜 한 땀 한 땀 저의 삶을 잘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아 진짜 좋은 우연들이 겹쳐가지고 그런 좋은 일이 생겼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거는 제가 정말 너무나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런 우연이 겹친 거라면 제가 거기까지 유퀴즈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우연은요 한 20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 20가지가 다 우연일 수가 없거든요.

0: 길게 나누자면 길게 나눌 수 있겠지만 네.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철저한 계획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1: 그 사람한테 특히 이제 우리처럼 무대에 선 사람들에게 네. 어떤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 필요하죠. 네,
1: 분명히 필요하고 물론 우리가 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네. 다 찬양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 안에 모르던 면들이 이렇게 네. 발견되기도 하고 영광 형제에게는 그게 어떤 계기가 되고 지금의 어떤 그런 그 결과들이 있는지 그냥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 말고도.
0: 네네네네. 저는 사실 진짜로 말씀드렸지만 유명해질지 당연히 저는 그럴지도 몰랐고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훈련들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제가 만약에 저는 정말 많이 교만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교만한 사람이 있었을 때 저보다 교만할 것 같으면 제가 싸워서 이길 정도로 교만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깨진 사건들도 분명한 사건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깨지면서 진짜 교만한 게 무엇인지 겸손한 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발자국에 발을 맞춘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일찍 배워가지고 저는 교만 이렇게 저는 많이 말씀드려요.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교만의 교자의 기억을 이루고 있는 점 하나라도 보이면 치가 떨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만약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만약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기미가 보인다면 저의 뺨을 내어드릴 테니 한번 때려가세요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서 저한테는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오페라 가수로 살게 하시면서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가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페라 가수로서 그렇게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 웨스컴에 나온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한 게 진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저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가 와 저는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한 제 삶에서 사실 지금 제가 오페라 가수로서 살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귀한 세상적인 모멘텀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말 단어 두 개인 발버둥과 몸부림치면서
1: 두 단어를 좋아하시는군요.
0: 두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1: 지금도 그러고 계시네요.
0: 지금도 몸부림치고 발버둥
1: 저랑 치고 비슷하네요.
0: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저를 너무 당연히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막 발버둥치는 모습을 참 귀엽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선물을 제가 가는 길에 선물을 하나씩 놓아주시는 게 아닌가. 그 선물의 하나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전하라고 그런 일을 벌려주신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런지 영광 씨를 만났을 때 보통 이제 그렇게 매스컴에 한번 주목을 받고 흔히 말하는 이제 연예인 병에 걸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 저도 이제 이렇게 이날까지 오면서 네. 뭐 나름대로 연예인 같은 그럼요, 분들도 만나기도 그럼요. 하고 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네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주변 상황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영광형제님이 우리 집사님이 예. 연예인 병은 안 걸리신 것 같아서
0: 혹시 그, 진짜 기미가 보인다면 제가 형님한테 뺨을 갖다 드릴 때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만났을 때도 이질감도 없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 노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분명하게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갑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0: 감사합니다.
1: 더 얘기를 길게 나눴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0: 네. 어머나 네. 벌써?
1: 땀도 많이 흘리고 나도 더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영광 선생님이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도 있을 거고 기도 제목도 있을 거고 네. 마지막 곡 한 곡 듣기 전에 네네네. 한번 뭐 좀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방송 네. 가족 여러분들에게
0: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제가

0: 평생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계속 그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칠 거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머리를 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법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저를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 삶에 이 쓰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간적으로도 사실 잘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도 너에게 좋은 거 주실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거 주시겠는데 이게 말씀이 참 많이 와닿던 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것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이렇게 나눠 놓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뭐 영적인 좋은 것이지 이제 힘든 세상의 삶에서 좋은 게 미래의 좋은 것들 이제 천국 가서 좋은 것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도 나눌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거는 세상이 볼 때도 너무 좋은 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이제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더 잘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목적이 너무 분명해야겠죠.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제 계속 오페라 가수로서도 잘 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세상적인 직업도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그것으로 정말 저는 족합니다.
1: 기대됩니다.
2: 감사합니다.
1: 유형망 집사님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기대되는 마지막 곡 라이브로 또 들려주실 텐데 어떤 곡을?
0: 이제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러니까 저도 이 전 찬송가를 진짜 많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예전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부르시고 저도 많이 좋아하는 가사가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찬양 가사가 저의 삶에 정말 큰 기쁨을 주는 가사인데 이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기쁨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만이라는 찬양 아주 기쁘고 즐거운 찬양인데 이 곡을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1: 예,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우리 바리톤 유영광 집사님이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듣고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는 한의사 김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당신을 위한 자율신경계 사용설명서입니다. 스트레스에 압도당하지 않고 깨져있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전합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심리 3단가이자 가족 3단 전문가인 한스 엘리쇼크 박사의 화해의 세 가지 기술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화해의 세 가지 기술 중에 첫 번째는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오해야. 이런 말들은요, 상처를 입은 상대에게 또 상처를 줄 뿐입니다.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무조건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잘못을 인정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소한 잘못도 사과하고요. 용서를 구할 때 작은 앙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금전적인 방법이나 행위로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화해를 통해서 원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보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이요. 이 한스 박사는요, 이 기술이 주로 가족과 부부 사이 벌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 방법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통용되는 법칙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생각해보면 싸우지 않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건 제대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보상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마음의 한 노래에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콰르텟4유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오늘 별그대의 첫 찬양은 히즈윌의 서로 사랑하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화해 세 가지 기술,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이것만 신청할 수 있어도요, 서로를 향한 오해랑 갈등은 사라질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사귈 때 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화해 능력이 있는가?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은 내 마음 같지가 않죠. 그 가족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요. 또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행동하기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도 일어나고요. 오해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과 화해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솔직히 내 잘못을 인정하게 하소서.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화해와 용서로 다가가게 하소서.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힘찬 영어 찬송으로 우리 마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타미 워크입니다.

아멘. 라이브 로드싱어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나는 평안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찬양으로 함께 하셨죠. 앞서서 들으신 곡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1069, 우물정 1069, 유료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차량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을 원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넘치길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저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세상 전부일 수도 있다고 작가인 닥터 수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 높은 지위와 권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으로 창조된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누구나가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존재이죠.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가치가 없고 필요 없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위로하고 섬기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비 펠프스의 Victory in Jesus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진영의 내 주의 보혈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지승의 십자가를 줄 수 있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연희엘의 주 사랑에 웃어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 로즈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에이미 그랜트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의 각 마을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영생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며 주민들의 삶과 언제나 함께 있음을 강조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우상화 작업물이기도 한데요. 이 영생탑은 그 지역에서 거의 가장 높은 구조물, 건축물에 속합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 영생탑에 쓰여진 글귀 등을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속으로 또 머릿속으로도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를 신으로 추앙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그리고 우리 삶을 진정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으로서 이 김씨의 3대 부자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자리를 되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 그런 존재라면 김일성, 김정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끌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또 구원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청해주신 찬양, 찬송들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탈북 신앙인의 간증 두 번째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릴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의 귀한 마음 품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북녘 땅에서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귀한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 간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권능 형제 이야기 만나보실 거예요. 가족과 함께 북한 땅에 있을 때부터 극동방송을 들었고 지금은 열심히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뛰고 있는 주권능 형제. 어제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북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는데요.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1: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시고 갈급한 심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야 쭉쭉 받아들여. 복음을 스펀지면 쭉쭉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저의 사이에서 거의 그 유명한 일화로 남은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전도하고 다음날에 식사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 이분이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듣고 우리도 웃었어요. 근데 놀라운 믿음이다.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대로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아니다 임마 나는 자지도 않는다. 그런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루아침에 우리 그때 대한민국이 막 탄핵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였어요. 아침에 주일 아침에 잔디밭과 참나무 이파리가 있는 사진이 띵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형님 우리 지금 여기서 한국 남조선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모여서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살리고 있는 것 같죠? 북한 사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극동방송이 방송 설비 교체할 때 북한 성도가 헌금 모아서 보낸 거 보셨어요? 제주 극동방송에 가시면 역사관에 그 헌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북한 성도가 하루 종일 한 개월 내내 일해도 10만 원 모으기 힘들어요. 근데 헌금을 모아서 방송국 개국에 헌금한 북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장마당을 통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 지금 만몬의 영, 재물 추구하는 마음이 막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마약, 그리고 한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가득 차기 전에 우리가 빨리 거기에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넣느냐? 그것도 하나님은 다 마련해놓으셨어요. 한국에 와있는 탈북자가 3만 5천 명이에요. 근 700명당 한 명이 한국에 와있습니다. 이들 중에 최소 절반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있어요. 돈을 보냅니다. 1000에서 1500만 달러가 달하는 돈을 매년 탈북자들이 그 가족들한테 보내요. 1달러면 북한에서 옥수수 3kg 삽니다. 그러면 1000에서 1000, 그 옥수수 3kg면 4인 가족이 하루 먹고 살 수 있어요. 1500만 달러면 1500만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매년 보내는 거예요. 탈북자 가족을 둔 사람을 옆에 친구로 두면 내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해산, 양강도 해산 같은 경우는 다음날 없어지면 뭐 남조선 갔겠지 뭐 그냥 이런데요. 그러고 탈북자 가정 집 앞에 이제는 시범 케이스로 한두 명은 잡아 넣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안 잡아 넣어요. 그냥 이렇게 딱 하고 야 뭐 누구

앱이 안 보이더라. 그러면 어떡해요? 아유, 지 눈동지 왜 그립니까? 하고 주머니에 이렇게 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잡아 넣어서 정부에서 100원 받는 것보다 이 옆에 기웃거려서 10만 원 받는 게 몇천 배는 이득인데 안 잡아 넣어요. 줄 섭니다. 그걸 통해서 탈북자들이 돈만 보내냐? 전도합니다. 저 같은 탈북자들 있잖아요. 탈북자들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가 그렇죠. 중국이나 제3국까지 합치면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30만 명이에요. 북한 주민 80명당 한 명이 북한을 나왔고 그 사람들 중에 최소 절반이 북한이랑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북한은 복음 폭탄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심령을 준비하셨죠. 가난한 심령을. 복음을 전할 길을 예비하셨죠.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장마당에서 성경책이 복받는 책이라고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아멘? 복받는 책 맞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 놓고 한 기도, 처음에 했던 기도가 뭡니까? 주여 저 북한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셨나요? 복음 전할 길이 열려 있잖아요. 열어주셨어요. 주여 북한 복음화 이루어주십시오.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셨고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라합 작전은 뭐냐? 왜냐면요, 우리 30만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을 나올 때뭐 순간이동 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딜 통해 나옵니까? 국경을 통해 나와요. 30만 명이. 북한 주민 80명당 한 명이 국경을 통해 나와요. 어떻게요? 걸어 나옵니다. 겨울에 얼음이 얼잖아요. 이렇게 슥슥 미끄럼 타면서 건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경수비대한테 돈을 줘요. 그러면 국경수비대가 우리가 안전하게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그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일을 보고 다시 돌아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야, 내 간다. 그럼 길을 열어줘요. 자, 북한을 생각할 때그 초롱성 같아 보이는 국경수비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라합인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그 철통과 보안 같아 보이는 그 국경이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아니, 80명당 한 명이 거기를 걸어 나온다니까요? 이미 나왔고. 그럼 국경이 열려 있는 거죠. 북한 닫혀 있는 거예요? 아니, 열려 있는 거예요. 저도 국경수비대가 업어서 건너줬어요. 저 그때 키가 129도 안 돼가지고 그 두만강 못 건넜어요. 그럼 국경수비대가 붙잡아서 건너줬죠.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이 나왔죠? 탈북자들이 정탐꾼이에요. 근데 정탐꾼 중에 하나님에게 믿음 가지고 올바른 고백을 하는 정탐꾼은 두 명밖에 없었어요. 분명 탈북민들 중에 하나님이 세운 정탐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밖에서 봤을 때 얼마나 견고해 보이겠어요? 높고 든든하고. 근데 하나님은 찍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돌라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 돌았겠어요. 근데 순종하고 돌다가 부르짖으라 했을 때 부르짖으니까 무너지고 전멸하고 라합들은 건져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북한을 놓고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김정은이 이번에 통일이라 말을 지웠고 민족이라 말을 지웠죠. 그러고 그 통일 상도 철거하고 북한에서 이제 한국을 적대국, 별개국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요. 북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남한에 대한 열풍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거를 탄압하려니까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해봤죠? 근데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한민족이라며. 한민족 통일해야 된다며. 우리 불쌍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동포들 우리가 살려야 된다며. 근데 왜 막는 거야? 그럼 정권은 딜레마인 거예요. 뭐지?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열풍을 걷잡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한국을 지워버리고 적대국을 만들어 놔야 탄압할 명분이 생기거든요. 야, 너 이제 한국 드라마 봤어? 적대국 거 봤네. 넌 죽어야 돼. 근데 그전엔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다고요. 야, 우리 민족이라며. 우리가 도와줘야 될 민족이라며. 다잘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 알기 위해서 보는데 왜 막아? 약간은 딜레마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지워버린다고 사람들이 인식해서 지워질까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도 대한민국에 입국하던 첫날 새벽에 인천공항 상공에서 봤던 한국의 야경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정전이 돼가지고 언제 등장 켜고 살았는데 그 많은 야경을 언제 봤겠어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0: 북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무것도 모르겠다가 처음 본 한국 드라마. 우리 아버지는 얼굴도 안 보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서울 아나운서의 말 그거 하나 듣겠다고 북한 사람들이 노동을 육체노동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근데 그 노동이 끝나고 와서 내가 잠들면 그거 놓칠까봐 안 자요. 근데 이 극동방송이 새벽 4시, 5시 그때가 제일 잘 들립니다. 전파가 제일 잘 들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안 자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한 시간 잠깐 듣고 한 4, 50분 자고 또 나가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10년을 사셨어요. 어떻게 잊어요, 그 달콤함을. 그러면 김정은이 저걸 없애고 막고 틀어 막고 하면 가려운 곳을, 아토피 생겨 가려운 곳을 긁어놓으면 더 번져요. 그게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 북한 땅에서 그 안에서부터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형제의 이 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또 움직이실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남북한에 하나 된 복음 통일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주건우 형제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북한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잊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전해드리고요. 간추린 소식 만나봅니다.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노르웨이가 프랑스

프랑스 핵 우산 참여를 추진하는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새로운 안보 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서울의 호텔 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AI 열풍으로 D램 가격이 금값을 뛰어넘으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반도체용 HBM4E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오픈 AI가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해 대규모 대응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국민일보는 네이버가 AI 시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창작자 지원에 1조 원을 투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을 한국행으로 간주하고 현장 자살까지 허용하는 초강경 통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러 교역 거점인 라선시에 위조 루블화가 확산되면서 특별 검열단이 파견됐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유럽 각국이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위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조만간 프랑스와 새로운 방위 협정을 체결하고 프랑스의 핵 우산 체계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노르웨이는 오랫동안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중지해온 대표적인 친미 국가라는 점에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등도 프랑스와 핵 우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역시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국과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유럽 안보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가 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자립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번 흐름이 향후 국제안보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컬처 한국의 문화 열풍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서울의 호텔 시장이 사상 최대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새로 문을 연 숙박시설은 모두 9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이미 지난해 연간 개업 규모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75만 명을 넘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K-POP과 K-드라마, K-푸드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한국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대만과 일본, 홍콩,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의 방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서울 주요 관광지와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서울 주요 호텔들의 객실 가동률은 사실상 만실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객실 요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약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호텔 업계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업계는 신규 호텔 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최소 2029년까지는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이 숙박업뿐 아니라 음식점과 유통,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견인하면서 내수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을 이끌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57조 원을 넘기며 국내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조 원과 영업이익 50조 원을 동시에 돌파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DRAM 가격이 급등한 것이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최신 서버용 DRAM 일부 제품은 무게 기준으로 금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4E 제품 샘플을 세계 최초로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하면서 기술 경쟁력 회복에 나섰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로 AI 데이터 센터와 AI 가속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번에 공급된 HBM4E는 기존 제품보다 속도와 용량, 전력 효율이 모두 향상된 차세대 제품인데요.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과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HBM4E는 이러한 차세대 AI 환경을 겨냥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업계 최초로 HBM4 양산에 성공한 데 이어 HBM4E 샘플 공급까지 시작하면서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HBM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만회하고 기술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산업 확대와 함께 HBM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는 생산 수율 향상과 고객사 확보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챗GPT 개발사인 OpenAI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오픈 AI 재단은 AI 시대의 경제적 미래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약 3,8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고용과 임금, 기업 운영 방식 변화에 대한 연구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AI 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실제 노동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단은 AI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실업보험 접근성 확대와 전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AI 기술 발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정책 실험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고용주 10명 가운데 4명이 AI 확산에 따라 일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픈 AI는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되기 전에 사회적 안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는 AI가 곧바로 대규모 실업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선을 그으며 변화에 대한 준비와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이버가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창작자 지원에 1조 원을 투자합니다. 네이버는 다음 달부터 우수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인 네이버 메이트를 운영하고 블로그와 카페, 지식인, 프리미엄 콘텐츠 등에서 활동하는 창작자 3,000명을 매월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창작자에게는 활동비와 함께 AI 서비스 내 노출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네이버는 AI 시대 경쟁력은 단순한 모델 성능 경쟁을 넘어 양질의 콘텐츠와 데이터 확보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AI 서비스의 답변 품질은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대화형 검색 서비스인 AI 탭도 정식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용자는 검색 결과뿐 아니라 지도와 예약,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연계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는 창작자 생태계 확대와 AI 서비스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해 글로벌 AI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가 국내 AI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정보국이 국경지역 보위기관들의 탈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국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북 시도를 더욱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으려 하거나 탈북 의도를 드러낸 주민을 한국행 시도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탈북 시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현장 사살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지침에 담겼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이미 탈북한 사람들의 가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감시를 강화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의 신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가족들을 압박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공안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탈북민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강제 북송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소식통은 밝혔는데요. 국가정보국은 인민반과 보위기관이 협력해 주민들의 동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북자나 그 가족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민들까지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전언도 나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중국에 체류 중인 가족을 둔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의 경제 무역 특구인 라선시에서 위조 러시아 루블화가 유통되면서 당국이 특별 검열단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최근 장마당과 무역 현장에서 위조 루블화가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통 경로와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최근 북로 교역 확대와 함께 루블화 사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위조 지폐가 유입되면서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은 적발된 위조 루블화가 실제 지폐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상인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특별 검열대는 무역 관계자와 환전 업자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검열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현지에서는 루블화 거래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달러나 위안화보다 위조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로 교역의 핵심 거점인 라선에서 위조 지폐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 경제와 외화 유통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1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하늘은 전 지역이 맑겠습니다. 자성과 강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양덕 15도, 평양과 구성 14도, 자성과 강계 1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강계 29도, 평양과 자성 28도, 양덕 27도, 구성 26도로 상승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5도, 해주가 14도, 신계 13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개성 31도, 해주 30도, 신계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장진과 해산, 고성과 평강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운기 14도, 해산 10도, 장진 8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30도, 장진 25도, 청진 20도, 운기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동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의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또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또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끝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기도로 살아간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조지 뮬러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기도의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라. 둘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셋째,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으라. 넷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다섯째, 끈기 있게 간구하며 기다리라. 여섯째,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라.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죠. 그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때로 있기도 하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릴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였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가장 선한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나눈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먼저는 한홍재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내가 깊은 곳에서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양사역자 임재청 씨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고요. 매일 이 시간 전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에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복음의 능력, 이렇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예수만을 바라보고 복음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0: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째로 우선 성령이 임하셔야 구원의 역사,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충만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을 의지하시고 환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12사람의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내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하실 텐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프로드 싱어주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도노마리아 김동열씨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황해도에서 온 한 자매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네,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의 기억 속의 북한과 더불어서 지금 바라보는 북한 땅, 또 북한을 바라보며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봤어요. 그리고 북녘 땅에 전하고 싶은 북녘의 주민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자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네.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서 그 북녘 땅을 떠나시고 나서 경험한 무수한 자유들이 있으시잖아요.
0: 네.
1: 특히나 지금 8개월을 이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시면서 네. 경험했던 자유 중에서 우리 고향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0: 네, 너무 많죠. 그 중에서도

0: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가슴 저리게 느낀 자유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마음 놓고 부를 수 있고, 제가 예수님을 접할 때는 뭐에 대해서 접했나? 찬송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대사관에서 은혜를 감사라는 노래예요. 감사라는 찬송가죠. 너무나 그거 듣고 제 곁에서 노래를 하는데, 제 곁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듣는데 그 노래가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발길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걸어가서 듣는데, 그 가사 자체가 너무나 은혜고 마음에 다 와닿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듣기만
1: 네.
0: 하는데도.
1: 가사가 어떻게 되죠? 기억나세요, 선생님? 멜로디가?
0: 그게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런 감사한 노래예요. 그 가사 자체가 너무 은혜롭고 가슴에 와닿고, 네, 눈물이 났어요.
1: 가사가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0: 네.
1: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0: 네.
1: 감사라는 가사인데, 근데 이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하기까지가
0: 네.
1: 쉽지는 않잖아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주님.
0: 네.
1: 이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0: 네.
1: 않은데,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셨어요?
0: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도 그 노래 가사가 너무나 끌려가지고, 너무 그 당시 진짜 좀 집도 금방 이렇게 집을 떠나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생각도 나고 너무나 이렇게 마음도 쓸쓸하고 매일 그런 상태에서 이 감사라는 찬송가를 들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고, 진짜 우리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자녀를 받아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 거기 그 노래를 배우고 노래하고, 제 자유라는 게 너무 마음 놓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고, 여기서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넣고 주님을 부르고 큰 소리로 예배할 수 있고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자유롭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가고 싶은데 다갈수 있고, 며칠 있으면 일본 여행도 가거든요. 제가
1: 진짜요?
0: 만약에 북한에 있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죠. 중국에 있을 때도 꿈도 꾸지도 못할 상황이었고, 중국에서는 신분증이 없이 그저 20년 동안 숨어 사는 거나 같은 거죠. 딱 자기 사는 데서는 어디도 못 가는 거예요. 먼 데는 갈 생각도 못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진짜 우리 일본 여행도 갈수 있구나 하는 게, 이게 진짜 자유구나 하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1: 교회 분들이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0: 네네네네네네. 교회에서
1: 여행으로.
0: 선교로 가는 거예요.
1: 선교로
0: 네.
1: 가세요. 선교라는 단어가 북녘 분들에게 좀 어색할 수 있죠.
0: 네, 처음에는 진짜 다 어색했어요. 주님 부르는 것도 어색했고 다 어색했는데, 하루하루 교회 다니면서 거기 익숙되고, 진짜 하나님 은혜를 직접 이렇게 막 마음에 와닿고, 그러니까 그저 예배 드리면 눈물 나는 거예요. 네, 매번 우리
1: 이게
0: 울고 가요.
1: 눈물로 함께 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0: 네.
1: 할수 있는 선교의 길목에도 이제 들어서시고
0: 네.
1: 눈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말씀의 시간 드린 거잖아요. 선교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일본 가시는.
0: 네. 거기 우리 목사님도 안내를 다 받긴 받았는데, 거기 선교 목적은, 거기도 북한 선교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1: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0: 네. 그래가지고 가서 같이 나눔하면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1: 너무 기대돼요. 다녀오시고 나서 오셨어도 진짜 풍성한 은혜의 얘기들이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의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뭐 이곳

0: 저곳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까지의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결단이 참 쉽지 않은데, 선생님은 그게 어떻게 좀 스며들듯이 왔나요? 아니면 내가 믿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런 시점이 있으셨던 건가요?
1: 있지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북한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중국에서도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저의 가족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0: 아멘. 끝까지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그 걸음들, 또그 여정 가운데서는 고향 황해도를 거닐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녘 주민분들에게도 자유에 대한 물음표가 먼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그 물음표 끝에는 꼭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나누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고백했던 감사 찬송, 찬양사역자 지선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남고와 북의 청취자 여러분,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박지혜 자매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잠언 8장 1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주님의 사랑을 옷 입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가장 선한 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을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과 확신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그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함께 계속해서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손이른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국동방송 아니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동방송을 통해서 삶에 희망을 주고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말씀 듣고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로 제가 이제 깨닫고 생각을 한 거죠.
3: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매일 밤 들었던 극동 방송. 그 소리는 형제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한 수년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 이 시간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정착 수년차가 되어가고 계시는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저희가 러시아에서 웨어버리를 하시면서 90년대부터 라디오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났던 우리 집사님께서 협박을 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시고 탈북을 결심하셔서 러시아에서 지내시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던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나눠봤어요.
2: 예.
3: 근데 보통 이렇게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집사님처럼 해외에서도 들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 아 이런 말씀이 아 요 말은 참 좋은 말이다 라거나 아, 요거를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해 볼 수 있겠다라고까지 가신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이렇게 뭐 단어를 표현하자면 나의 어떤 삶의 변화라는 부분들이겠죠. 우리 집사님께서는 방송 들으시고 어떤 부분들이 많이 변했던 것 같으세요?
2: 저는 이제 성경을 조금 모르고 이제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모든 걸 사랑으로 듣고 뭐 남의 허물을 파헤치지 말라. 근데 이제 북한은 그렇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이제 생활 총화를 합니다. 당 생활 총화, 뭐 사로총 생활 총화 하면은
3: 네.
2: 그때 이제 자기네가 일주일간에 이제 잘못한 거를 저지 앞에서 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국동방송을 들으면서 말씀 중에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 그게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는 그 회개하면은 북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3: 네.
2: 당생활 총화, 사르총 생활 총화 할 때 나의 잘못된 걸 털어놓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 총 올라가 있는데 하늘에
3: 네.
2: 그분이 뭘 듣는다.

0: 곳이 없는데 뭘 해결을 하면 기도하나 이런 그 설교난 막도 듣고 네. 기도하는 이제 목사님 음성도 듣고 그러니까 한 주간도 뭐 이렇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럼 사업 보고서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이런 것도 이제 좀 의심이 갖고 그랬지만은
1: 미주얼 고주얼 다 얘기를 드리고
0: 이쪽으로 저쪽으로 봐나 말씀은 좋았는데 좋아한 거예요 왜 뭐든 그 성경 말씀을 알기 전이지만은
1: 네.
0: 설교가 좋았는지 아니면 김장한 목사님 원래 말씀에 대한 시설이 좋았는지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데
1: 네.
0: 말 알아두서 감동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 구절 말씀이라도 딱 나의 생활과 내일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좀 기대감도 갖게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그 생활총화 같았던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셨어요?
0: 네, 그것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 티끌만한 흠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거기는 제가 동행을 한 거예요.
1: 네.
0: 왜 하나님 말씀하고 북한 생활총화하고는 형식은 같지만은 내용은 좀 많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도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설교 말씀을 듣으면서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해가지고 아 우리는 항상 옆 사람이나 뒷 사람이나 앞 사람한테 피해를 끼지 않고 좋게 줬을 때 주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1: 네.
0: 허물을 감싸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내가 지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 전제 자체도 차이점 중 하나죠.
0: 그렇죠. 맞아요.
1: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회개하라라는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말 차근차근 집사님 마음에 스며들게 하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1: 처음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이 좋다고 하셨고
0: 예.
1: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예. 처음 들었던 말씀 기억이 남는 예.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
0: 예.
1: 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러시아에서 신앙생활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0: 그렇죠.
1: 이 시간들을 네. 보내시면서 또 묵상하셨던 읽었던 말씀이나 아니면은 자주 들었던 이런 찬양들이 또 있으실까요?
0: 그렇죠. 제가 99년도 이제 좀 뛰쳐 나오면서 사업적으로 제가 성의보소 장사를 좀 했습니다.
1: 아,
0: 그때 하면서
1: 러시아에서요.
0: 네, 저그 한국 목사님들한테 좀 팔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화바로스크 교회라고 이제 갔댔어요. 거기는 중국 조선 동포들이 위주해서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1: 네.
0: 그쪽으로 가면서 조금 또 이제 설교를 들어봤는데 좀또 다른 설교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면서 또 아는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은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니고 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조용 뭐 방에서 하든지 통고 가면 하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싶은 거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래는 것처럼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 된다고 구하면 된다 근데 그거는 좀 또 너무 아닌 것 같고
1: 왜 아닌 것 같으셨어요?
0: 그게 아니 내가 뭐 지금 현재 삶이 된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님들 반말 그 목사님은 봄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두드려 성경을 반에서 봤다 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사냐 아니다고 난 감사하게 안 산다 하니까 왜 안 사냐 해서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일이 축적 잘 되고 잘 돌아가는데 내가 범사에 감사할 일 있냐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 면에서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건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 네.
0: 우리가 범사 잘 떼고 모든 거 잘 떼려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여쭈고 기도하고 하루 어느 하루 일도 지켜주시고 평안을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침에. 그러면

0: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형식적으로 또 이제 조금씩 했던 습관.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좋다고 하면 착 파고 두는 상태, 동상이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외주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하냐? 내가 사서, 내가 피땀을 들여서 버는 돈을 가지고 쌀을 사서 불을 사서 먹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좋은 건 아닌데, 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해야 되냐고, 이런 반문도 해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씩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꼭 하나 앞에 아뢰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제가 살다 보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디 갈 때부터 가고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와 다 아침저녁을 하지만은, 그때는 평화롭게 모든 거 생활이 풍족했고 하니까 또 잠깐 있고, 이제 떠난 적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그런 거지.
1: 처음 그런 방송 통해서 들으셨던 기도들도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0: 그때 기도 제가 두던 중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말이 제일 많이 들었던 기회, 평안을 주시고, 우리 범사에 잘된것 같이 우리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 그런 기도 소리들. 근데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구기도를 할 때마다 조금 말씀만 그냥 전달하면 되지, 기도는 또 무슨 저렇게 이상한 기도를 하냐고. 그런 거에서 기도의 쪽으로도 많이 불편한 건 없었지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좀 생각을 했댔습니다.
1: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사님?
0: 지금은 기도하면은 우리 하루 생활에서 삼끼 먹는 것도 같지만은, 눈을 떠서부터 오늘 하루를 인내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걸로 해서 아침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좋은 하나님께 엿주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일가로 삼아서 정말 좋습니다.
1: 그렇게 회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방법. 또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셨죠?
0: 그렇죠, 당연히.
1: 오늘을 시작하면서도 올려드렸던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로도 풀어나가 주시는 은혜의 여정도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집사님께서 요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까요?
0: 예, 저희는 지금 러시아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는 축복 속에 이제 살고 때문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기도는 저희가, 물론 오늘날 제가 러시아에서 이제 쫓기지 않고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았구나 하는 그런 안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북한 사역, 유대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올려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북한 복음을 위해서, 통일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가 설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아멘. 복음의 전달자로서 러시아에서 또 중국에서도 많은 전달자분들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녘에서,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또 북한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아멘.
1: 그리고 이곳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자강도가 고향인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그한 걸음을 감사로 출발하고 계시는 안드레 집사님과의 극동방송 청취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집사님에게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극동방송은 나에게 어떤 방송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남북전쟁을 기념하는 6.25,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희생된 군인들과 국민들을 위로하는 현충일 등이 있어 6월은 민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계절입니다. 1953년 휴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으며 남북한 아직도 적대적 상황입니다. 주변 국가들 역시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듯 자국의 이익에만 함몰되어 있는 형국이라 도무지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한민족과 한반도의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구세주를 갈망합니다. 현실의 한계를 넘어 남북한의 분단과 장벽 그리고 열강들의 각축전을 극복할 유일한 대안은 구세주의 은혜만이 가능하다고 믿기에 우리들은 복음 통일을 갈망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통일을 가능케 하며 한반도에 새 봄을 주실 것을 믿기에 복음 통일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들은 믿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고 기도하는 그 구세주여 복음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0: 1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탄절에 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개인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을 가리키는 말이기에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뜻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세주라는 뜻인데요. 원문 성경에서는 이것을 소테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즉 소테르라는 이 원문은 구세주를 의미하는 칭호요. 우리들의 구원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 즉 구원자로 지어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에서 구원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 뜻을 구원자라고 하시면서 그 구원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기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의 동포들,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렇고 한반도의 안녕과 평안도 그렇고 한민족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구세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간구합니다. 소테르,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세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에게 소테르, 구세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최저기온은 제주가 21도, 광주와 목포, 부산, 대구가 20도, 서울과 강릉, 대전이 19도로 보이고요. 춘천이 16도, 신의주와 개성, 함흥이 15도, 평양과 청진이 14도, 강계가 13도, 해산이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이 33도, 춘천 32도, 개성과 대전이 31도, 해산이 30도, 강계와 함흥, 강릉과 광주가 29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대구가 28도, 목포가 27도, 신의주가 26도, 여수와 제주가 25도, 부산이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하루 동안 맑겠는데요. 서해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뜨거운 여름 햇살에 지치기 쉬운 요즘이지만 우리에게 늘 시원한 그늘과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육간에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런 하루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혼들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며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길 바라는 삶의 목표를 우리는 뚜렷하게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의 목표가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되고 많은 영혼을 위해 전도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런 목표가 생기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며 또 시험을 견뎌내고 믿음의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구원의 역사에 대해 잘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목표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지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삶을 살아갈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삶의 목표와 방향을 날마다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첫 찬양 함께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느낀 성도는 예전과는 다른 삶의 목표가 생기곤 하지요. 주님의 구원 사역에 관심이 생기고 교회의 마음이 향해집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에 당연한 일이겠지요. 나만의 것을 구하고 나만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전의

우리의 삶이 저 천국을 향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사역에 나의 눈이 머물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큰 목표 안에서 내 삶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이어 듣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168장, 새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칭의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을 만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지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되며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믿는 성도로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나와 나의 자녀에게 나의 이웃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 찬송 함께 하지요. 찬송가 394장, 새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이 찬송 함께 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나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우리가 사는 우리의 나라를 또 우리의 지역사회를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꽃피는 귀한 나라로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섬기는 자세, 교회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는 섬기려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자란 그 본분대로 일찍 섬기기를 배우는 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섬김으로 나중에 다스릴 수가 있다. 여성은 일찍부터 남성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긴다. 여자란 일생 동안 내내 왔다 갔다 하며 들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며 남을 위해 준비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며 잠도 설칩니다. 섬김으로서 여성은 남성을 다스릴 수도 있고 지도할 수도 있다고 도이치의 시인은 괴테가 한 얘기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로 축하를 받을 일도 되지만은 마찬가지로 남을 섬긴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위인들도 일찍부터 섬기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윌리엄 글래스톤, 영국의 총리입니다. 수상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낭독하는 것으로 목사님을 도왔답니다. 헨델, 영국의 작곡가, 메시아를 작곡했지만은 교회 찬양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하이든, 천지 창조를 작곡했지만 8살 때부터 교회 찬양대를 했습니다. 카루소, 유명한 테너 솔로스트, 이태리의 성악가였고 또한 교회 찬양 대원이었다고 합니다. 나이링게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되어서 사랑의 봉사자로 간호사란 직업의 혁명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랬어. 오늘 성직 받은 사람들, 임직한 사람들, 첫째로 교회 환경에 잘 적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에게 손에서 그를 샀더라. 보디발이 돈을 주고 요셉을 샀다고 그랬어요. 임직자들 돈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얼마에 팔려간 것 같아요? 성경에 별로 없지만은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갔어. 그래서 교회 환경에 잘 적응할 줄 알아야 성직자들은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을 잘 섬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자에서 천대받는 자로 전락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막내 아들이라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제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직분받은 사람들은 편애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인들 사랑하면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 힘든 일이요. 찬양대도 사랑하고 교통정리하는 사람하고 성찬식 준비하는 분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환경에 잘 적응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막내 아들 때도 양치는 데 가서 형들 심부름을 해주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환경에 적응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정의 재산을 다 요셉한테 위임했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들은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불평한 거 한 번도 못 봤어. 교회 목회 하면서 내가 10년 봉사했는데, 내가 20년 봉사했는데 나는 왜 권사 안 시키고 장로 안 시켰나 불만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사람 눈에는 여러분들의 봉사한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 건너뛸 수도 있죠. 섬기는 자는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나 교회나 교역자들에게 공치사하지 않아야 돼요. 아,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안 주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과거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공짜로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기를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다 참다 참다 못해서 심판을 하시고 벌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직을 받은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에서 적응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일을 돌보는 임직자들이 가려서 한다고, 가려서. 나 추운데 그 일을 안 하고, 나 더운데 그 일을 안 하고, 나는 이것만 할 거다. 두 번째로 임직자들은 모든 일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죠.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 그랬어.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보든 안 보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자들은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교회 직분도 잘 되지요. 그 불법이 뭔가? 첫째, 항상 친절하세요. 항상 황금률대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허물을 서로 고하며 덮어줘야 되죠. 용서를 해주고 의의를 지키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에게 더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22절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구세주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했어. 장로 임직자들은 아내를 철저히 사랑하고 한눈 팔지 말고. 그래서 어떤 땐 여자들이 좀 불만이 있더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복종하면 축복이 와요. 그러면은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 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어떤 게 더 쉬울까? 복종하는 게 더 쉬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형용 못하지요. 자루제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순종하라고 그랬던 의의를 제기하지 말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세요. 교회에서 사회의 인정도 받아야 되지 교회에서만 인정받아가지고는 안 되죠.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어요. 적어도 인정을 하고 인심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남이 울 때 같이 울고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야지. 남이 울 때는 춤추고 남이 기뻐할 때는 내 전자를 그리는 생활을 하지 말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한 우리 각자가 사는 지역에서 임직자들은 사람이 볼 때 아 저기 예수가 간다 아 저기 성경이 간다 오늘 임직받은 사람들은 그 정도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맡은 것에 충실하고 충성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이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임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섬기는 자는 책임과 사명을 사양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장가를 들어서 잔치집에 못 갑니다. 나는 소를 다섯 결이를 사서 못 갑니다. 이러한 핑계 대려면은 임직을 받지 말아야죠. 임직을 받은 사람은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나는 가만히 보면은요. 어디 식당에 들어갔는데 파리 날리고 있다가 나만 가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들일다고.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다가 내가 또 이발을 하면 이발 의자가 다 꽉 차더라고. 아, 축복이 따라다니는구나. 왜? 섬기는 자는 책임과 사명을 사양하지를 않는다. 나하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가야 할 때는 꼭 가야 돼. 그 갑자기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말까에 머무르지 말고 좀 힘들어도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죠. 섬기는 기회가 많은데 임직자들이 그것을 사양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찬양대 하세요? 안 합니다. 교사하세요? 안 합니다. 오늘 병든 자 병원에 심방을 가십시다. 시간이 없어요. 가난한 자를 섬기러 갑시다. 사양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 사양치 마세요. 아멘 안 하네. 집사의 직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들이요. 여러분 오늘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았어. 집사님보단 한 단계 위라고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굳게 담력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단계 하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보다는 더 큰 담력을 받을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경험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죠. 업무에 대하여 의논할 사람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가는 것마다 복이 따라가 복덩어리요. 오늘 임직받은 사람들은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섬기는 사람들은 남을

을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일본의 삼포능자라는 사람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물건만 갖다 놓으면 다 팔려요. 그런데 이웃 가게들은 물건이 안 팔려서 문을 닫을까 한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삼포능자는 일부러 몇몇 가지 물건을 갖다 놓질 않았어요. 그래 그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들, 사러 온 사람들 우리 상점엔 그게 없으니 옆에 가게 가세요. 옆에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 여유가 있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게 현상 모집에 당선이 되어서 가게에서 본 돈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로 알려지게 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해주면은 자기에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어. 오늘 임직자들은 제일 먼저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진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사명을 사양치 않는 섬기는 자를 통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집에도 복이 오고 밭에도 복이 오고 섬기는 것을 끝까지 잘 하시면은 도중 하차하지 마세요. 장로, 권사 직분을 받고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들 더러 봤어요. 도중 하차하지 마세요. 금년 한 해 충성을 다하시고 내년도에 충성을 더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세요. 잘 섬김으로 높임을 받는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잘 섬겨서 요셉이 총리까지 됐어. 총리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됐어. 그것도 애굽 사람이 아닌 유태나라 사람이 애굽 나라에서 최고가는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것마다 잘 섬겼어요. 감옥소에도 갔고 잘 섬김으로 실제로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요셉이 뭘 받았어요? 인장, 반지를 받았어. 그 반지는 모든 소유권을 그 반지 도장으로 찍는 거예요. 소유에 특권을 주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켜주고 옷을 입혀줬는데 그 반지는 소유권, 재산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탕자, 그 반지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겠나. 아수로의 왕은 모르드개에게 반지를 줬죠. 하나님께서 소유권에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시고 버금수레를 타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잘 섬김으로 최대의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그랬죠.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2차 대전 시작에 시골에서 청년들이 다 큰 도시에 집합을 해서 이제 부대로 이동을 합니다.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절룩전으로 가는 신사 하나가 와서 밤마다 그 청년들에게 핫코코아, 따끈따끈한 핫코코아 그 추운 겨울에 마시라고 한 잔씩 줍니다. 어떤 청년이 그 봉사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에요. 프랭클린 델로노 루스벨트 대통령이 저녁마다 나와서 이제 전쟁터로 가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초코 마실 거를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 친히 기차 정거장에 나와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은 사기가 중천됐습니다. 오늘 임직자들이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은 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힘을 얻고 전쟁터에 가서

0: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헐벗은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엄마 아버지 다 잃은 사람도 있고 눈을 떠서 그 사람들을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 베품, 나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임직받은 그 사명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0: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빛의 계절 6월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아지가 들어있는 6월은 여름을 향하고 있기에 덥게 느껴지는데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해가 길어지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혜인 시인의 6월의 숲에는 이런 시로 주님과 이 아침을 시작해봅니다.

초록의 희망을 이고 숲으로 들어가면 뻐꾹새 새 모습은 아니 보이고 노래 먼저 들려오네. 아카시아 꽃, 꽃 모습은 아니 보이고 향기 먼저 날라오네. 나의 사랑도 그렇게 모습은 아니 보이고 늘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네. 눈부신 초록의 노래처럼 향기처럼 나도 새로이 태어나네. 6월의 숲에 서면 더 멀리 나를 보내기 위해 더 가까이 나를 부르신 당신.

이 초록의 계절 6월에 우리의 삶도 더욱 푸르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테너 이단현 씨와 국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동역하고 싶다며 한 선교사 지망생이 찾아왔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이 왜 먼 중국까지 선교하러 오고 싶은지요? 라고 묻자 지망생이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동기입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는 시험과 시련,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견뎌내야 합니다. 당신의 동기는 이런 위협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두렵고 떨려도 중국으로 왔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위협에도 쓰러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선을 행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서울시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카메라의 기능 중에 그 포커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초점을, 쉽게 말하면 초점을 맞추는 기능인데요. 어떻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같은 장면이라도 사진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죠. 내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진을 찍으면 그 대상은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흐릿하게 나오죠. 그런데 초점을 잘못 맞추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고가 나죠. 어떤 사고가 납니까? 배경은 아주 선명한데 그 찍고 싶은 대상이 흐려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의 1계명,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라. 이게 사진 촬영의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가 있으면 그 대상의 초점을 잘 맞춰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본문을 대할 때도 초점을 아주 잘 맞춰야 됩니다. 초점을 잘 맞출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을 잘못 맞추면 핵심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기도에 관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얼마나 유명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교회 다녔으며 이 구절은요 안 보고도 다 외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은 보통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단어가 아마 떠오를 겁니다. 열심, 정성, 간절함, 포기하지 않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요 자연스럽게 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생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태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근데요, 사진에 비유하면요 그것은 배경에 가까운 겁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배경에 가까운 겁니다. 정작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짐작하셨습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기도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영적 렌즈의 초점을 다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태도에 맞추었던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되고, 그리고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요 다른 거는 다 믿지 않아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심판자이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전지의 창조주이시기 전에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가 마칠 때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진리,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뭘 준다고요?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맥락이 조금 뜬금이 없습니다. 분명히 방금 지금까지만 해도 뭘 이야기했냐면 기도의 태도,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히 기도의 방법,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어디로 튑니까? 갑자기 이야기가 부자 관계로 튑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로 튄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어떤 분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아니, 부자 관계만 관계냐, 모녀 관계는 관계 아니냐, 다른 자식 아니냐, 이런 막 마음이 불편하신 분 계신데,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예, 그 당시에 그런 시대였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왜 주님께서 갑자기 기도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냐, 이것입니다. 그것은요, 기도의 핵심을 짚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뭘 짚어주신다고요? 기도의 핵심을 짚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하면 어디에 관심이 쏠리느냐 면 기도의 태도, 기도의 방법에 우리의 온통 관심이 쏠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 여기에 온통 골몰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가 아니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하는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중요하게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설득의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분명한 신뢰관계에 근거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응답을 짜내는 종교적인 기술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분명한 관계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 간절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 이 말에 담겨 있는 중요한 진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로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이 말에 담겨 있는 엄청난 중요한 진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긴 이 엄청난 은혜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구약 사람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볼까요?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기절 초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불경스럽다면서 돌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이름 뭐죠? 이름 있습니다. 이름 뭐죠? 예, 맞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입에 담지 못했던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읽었냐?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바꿔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계속 안 읽고 있어요. 그걸 안 읽어요. 그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4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단어를 어떻게 할까요? 발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발음을 까먹었어요. 원래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여호와인지 사실은 야훼인지 우리가 사실은 몰라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호와보다 야훼에 가깝다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라 부르지만 편의상 부르지만 사실은 뭡니까? 야훼에 가깝다라고 추정할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는 것도 무서웠고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요? 이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아마 충격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충격은 우리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것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 시대를 뒤집어버리는 혁명적인 메시지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한 번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하셨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왜요? 너무나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교과서라고 알려진 우리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지금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뭐예요?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를 단순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여러분 원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원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 원수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어떻게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어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이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구하고 끝까지 두드리고 끝까지 찾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해 봅시다. 좋은 아버지십니다. 좋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럼 다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하늘아버지와 악한 자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근데요 참 역설적이지요. 우리가 자주 걸려지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가 좋은지 뭐가 좋은지 나쁜지 잘 생각하고 필요한 거는 주고 필요하지 않는 것 특별히 해가 되지 않는 것은 때를 써도 주지 않는 사람이 좋은 아빠입니다. 만약에 애가 때를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아빠라면 저는 담대히 말을 합니다. 그 아빠는 사실 아빠 자격이 없습니다. 자녀가 필요한 거 자녀에게 뭐가 좋고 뭐가 선한지를 잘 알아서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아빠, 엄마 그 사람이 진짜 부모인 것이죠. 여러분 알라딘 램프 잘 아시죠? 그 램프에 지니가 나오잖아요. 지니가 문지르고 소원을 빌면 그 지니는 어떻게 하죠? 소원을 어떻게 합니까?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하면서 소원을 다 들어줘요. 그게 주인에게 좋든 안 좋든 그게 주인을 망치는 일이든지 아니면 세운 일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니는요 무조건 그 부탁 다 들어줍니다. 근데요 이 소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아빠라는 종족들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은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심지어요 악한 아버지도 범죄자들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합니다. 아니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종족들이 누구냐, 바로

아빠라고 불리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종족들입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돌을 주겠냐?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그 돌덩이들은요, 빵의 모습하고 아주 비싸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물고기들 중에는요, 뱀하고 비싸게 생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뱀을, 물고기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식,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자, 부모님들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 사상교회는요, 다른 교회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상교회는요, 제가 아니라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만큼은 좋은 것,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최고의, 주고,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 이게 아버지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아빠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물며 하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물며 너희 아버지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좋은 아버지세요. 좋은 아버지는요 절대로 무조건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아버지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력이 있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자녀에게 좋고 뭐가 자녀에게 나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 기도를 들으실까? 왜 침묵하시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우리 온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의 관심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때로는 우리 기도에 예스, 그래, 내가 지금 주마,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 wait,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요, no, 그건 안 돼. 그것만큼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어. 너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스든 웨이트든 노우든 상관없이 그 응답의 밑바닥에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아가토스,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심과 좋으심이 바닥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스만 그런 게 아니고 웨이트만 그런 게 아니고 노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선하심이, 좋으심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해서 wait, no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no, wait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지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 침묵하시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철이 들잖아요. 부모님들 철이 들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옵니다. 아, 아빠가, 엄마가 왜 그때 안 된다고 했는지, 왜 그때 엽떡이 안 된다고 했는지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철이 들면 들수록 뭘 깨닫게 되냐, 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짜 좋은 분이구나, 너무 좋은 분이구나. 철이 들면 들수록,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기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노하셔도, 때로는 웨이트하셔도 그것을 굳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보이지 않는지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아버지를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에 보시면요,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 대한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모래와 같이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 줄 아십니까? 너무나 관심이 많기에 no, wait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아가토스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살아가는 복된 자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진짜 바라는 거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고 싶은 거, 나에게 정말 간절히 주고 싶은 거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며 처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게 뭘까? 하나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하고 이 병행 본문입니다. 똑같아요, 다른 거. 근데 한 단어가 다릅니다. 마가는요, 막연하게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누가는요, 막연하게 놔두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진짜로 주시고 싶은 한 가지를 딱 꼽으라면 그걸 뭘 주고 싶으냐? 바로 성령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누가는 왜 성령이라고 여러분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까요? 마태와는 달리 왜 콕 집어서 성령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요, 누가가 쓴 성경책은 두 권입니다.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에요. 또 한 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썼어요. 사도행전을 펼쳐보면요, 어떤 사건 하나가 딱 임하고 그 다음 시작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패했던 제자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그 제자들 실패하잖아요. 그 실패했던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 완전히 뒤집어진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뒤집고, 사마리아 뒤집고, 온 유대 뒤집고, 그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 차례로 뒤집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담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립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누가는요,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마가와는 달리 너무나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 좋은 게 뭔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라는 단어 대신에 담대히 성령이라고 집어넣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가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선물이 보내준 선물, 선물 중에 선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 할까요? 왜 자기 아들까지도 주시면서 그 생명까지도 주시면서 성령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할까요? 이유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요. 그들이 실패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 그 장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니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고 싶게 하고 싶은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선물,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주고 싶은 한 가지,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님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어요. 오, 목사님,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 아닙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뭘 받는다고 생각하냐면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해요. 은사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를 주시냐?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곧 삼위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주고 싶어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절정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뜬금없이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에게 원했던 것은 뭡니까? 뭘 원했죠?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습니다. 아들이 원한 건 뭐죠? 재산이요. 아버지는 뭘 원했습니까? 예,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탕자가 나갔을 때에 오매불망 동구밭 과수원길 그곳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지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다음에 과연 그 탕자는 뭘 구하며 살았을까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생각 마십시오. 여러분이 답을 찾으십시오. 탕자는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서 돌아와서 뭘 구하며 살았을까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이신 여러분은 지금 뭘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뭘 구하라는 겁니까? 뭘 구하라는 말입니까? 뭘 찾으라는 겁니까? 뭘 두드리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이요. 그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아기처럼 내가 뭘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선하고 좋고 유익한 것, 그거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시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거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유일한 지름길이자 마중물이란 사실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사상교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상구 운산로에 위치한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303-9944번 사상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다비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돼지떼에게조차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간구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반해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만 정작 내 삶과 내 재산을 흔드실까봐 그분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아니 당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주님을 밀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과 함께

0: 함께 하는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2일 선거 전날입니다. 하나님, 정직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화합하며 하나되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투표용지를 손에 쥐고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지난 100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나라가 아닙니까?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피디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임할까요? 우리는 흔히 기적이 펼쳐지는 순간을 기대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나의 원함을 내려놓을 때 임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 쪽으로 기울게 하는 도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기도 가운데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원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이 아침 출발합니다.

폴 발로시의 Above All,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네, 현재 시각 아침 7시 9분 26초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아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또 위급한 순간에 하늘의 권세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도 기도하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 그 모습일 때의 모습인데요. 예수님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는 뭘 했을까요? 바위를 들어서 산산조각을 냈을까요? 아니면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다 멸해버렸을까요?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을 초토화시켜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천사가 힘을 더하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님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 쪽으로 기울게 하는 도움임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순종하는 힘을 부어주실 때,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어떠한 순종의 갈림길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과감히 또 정말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겠다. 마음 먹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순종의 힘을 구하는 그리고 순종의 능력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비가 내리는데요. 비 내리는 모습을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던 적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비 내리는 아침 우리가 축 처질 수도 있는 아침이지만 은혜가 더해지는 아침이다 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힘이 나는 아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은혜의 비를 우리가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능력이라고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 순종의 능력을 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능력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능력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또 내려놓은 잔잔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또 함께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풍경도 함께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이 아침 어떻게 출발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말씀 속에 힘이 있고 찬양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 아침, 묵상과 함께하는 찬양 나눔 시간, 메시지인 힘.

0: 네, 아주 특별한 아침 말씀과 찬양으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메시지인 힘 시간으로 오늘 함께하는데요. 오늘 함께하는 짝꿍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소영로 교회의 김병화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0: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달이 바뀌었습니다.
1: 네, 6월이네요. 네,
0: 벌써 6월이 됐어요.
1: 그러게요.
0: 이 항상 첫 주에 목사님하고 같이 방송을 했던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목사님께 이번 달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실 계획인가요? 제가 이심을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1: 네네.
0: 벌써 1년의 이제 절반이 다가가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충격적으로 봤는데요. 이제 월요일이 30번도 안 남았대요.
1: 아, 그래요?
0: 네. 생각해보면 이제 52주 이렇게 보내니까
1: 네.
0: 오, 그래, 월요일이 이제 30번도 안 남았구나. 2026년의 월요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참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걸 체감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어떠세요?
1: 아,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벌써 진짜 6월이고 뭐 교회도 제가 또 맡은 사역들도 막 분주히 지나고 있어서
0: 네.
1: 아, 눈 떠보니까 벌써 6월이 된 것 같아요.

0: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6월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실까요?
0: 아, 이제 6월 되니까 이제 뭔가 여름도 되고 이렇게 더 어떻게 보면은 지칠 수 있고 그런데 오히려 더 이렇게 힘을 내야겠다. 오늘 마침 비도 내리고 이렇게 내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늘 은혜의 단비를 맞고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지지 않도록 그래야 또 우리가 또 능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아, 네. 네.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확 맞았네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냥 내 삶도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할 때도 참 많은데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아서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6월이 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6월달을 어떻게 보내볼까 한번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저는 저번 주말에 네. 집을 청소했거든요. 드디어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집 구조를 바꿔봤어요.
0: 그러세요?
1: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먹었는데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네, 저도 한번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 내리는 화요일 아침 목사님과 함께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비 오면 이 비 오는 날의 감성도 너무나도 좋지만 살짝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문자가 별로 안 들어옵니다.
0: 아, 그런가요?
1: 실제로 비가 내리거나 날씨가 흐리면 방송이 잘 안 들려요. 이게 전파다 보니까 물방울이 이제 전파를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잘 안 들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반응이 잘 없다. 그래서 살짝 늘 비 오는 날은 긴장하면서 나오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반응해 주실 줄 믿음으로 오늘 특별한 은혜 상환의 마음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들으시고 능력이라고 화답해 주고 계시고요. 9507번님은 오늘 새벽기도 마치시고 역전 전도 복음 전하고 오셨대요. 와. 그래서 이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이 그 전도 물품인 것 같은데 마들렌 과자를 직접 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들렌을 나눠주시면서 복음 전하고 오셨다고 사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9507번이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0: 귀하십니다. 네. 이 새벽에
1: 이 마음을 받아서 전도의 부흥이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60번님은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0: 네,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1: 아멘. 아멘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각자의 아침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함께 나눌 건데 오늘의 주제 퀴즈 드리면서 출발해 볼까요?
0: 네. 자, 오늘 퀴즈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은 교회를 아주 특별한 것에 비유했습니다.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역할이 다르지만 어느 하나 없어도 안 되고 서로 협력해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무엇에 비유했을까요?
1: 네, 바울은 교회를 무엇에 비유했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0: 배,
1: 2번
0: 한 몸.
1: 네, 바울은 교회를 무엇에 비유했을까요? 1번 배, 2번 한 몸.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특별한 것에 비유했어요.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역할이 다르지만 어느 하나 없어도 안 되고 서로 협력해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에 비유를 했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지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배일까요? 아니면 한 몸일까요? 네, 목사님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한번 나눠주시면 어떤 힌트를 드릴 수 있을까요?
0: 아, 네. 우리가 보통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1: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교회를

0: 뭐다 이렇게 가죠.
1: 맞습니다.
0: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제가 항상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이것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잖아요.
0: 그죠.
1: 네. 그러면서 저는 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어떤 공동체, 뭐 교회 공동체가 됐든 아니면 저희 극동방송 공동체가 됐든 어떤 큰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실틈과도 같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이것에 정말 틈이 하나 생기면 참 아파요.
0: 맞아요.
1: 정말 작은 거고 정말 실틈이지만 너무나도 아픕니다.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특별히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비유한 이거. 자, 목사님 퀴즈 한 번 더 내주실까요?
0: 네. 성경에서 바울은 교회를 아주 특별한 것에 비유했습니다.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역할이 다르지만 어느 하나 없어도 안 되고 서로 협력해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교회를 무엇에 비유했을까요?
1: 네, 1번.
0: 배,
1: 2번
0: 한 몸.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메시지인 힘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수영로 교회 김병화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34분 41초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주제 퀴즈 드리면서 출발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아주 특별한 것에 비유했는데요. 과연 무엇에 비유했을까요가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자, 목사님 바로 정답 발표하고 문자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1: 네, 정답은 2번 한 몸입니다.
0: 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는 한 몸 되게 하소서라는 이런 말씀 그리고 기도 우리가 많이 나누는데 이 교회를 한 몸과 같다 라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어요. 4179번님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셨는데 정답 들어와 주셨고요. 3061번님 또 8096번님 3874번님 7847번님 정답 들어와 주셨고 우리 1419번님은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 됩시다.
0: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029번님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1: 네, 정답은 한 몸, 한 몸이 되어서 선장 되신 주님의 배 타고 천국으로 고고고 합시다.
0: 네. 저는 우리 029번님의 문자를 보면서 네. 배도 정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좋아요. 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 자, 1602번님 샬롬 목사님 반갑습니다. 온 대지를 적시는 비가 오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인사 보내주셨고요. 또 0507번님도 선물 그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교회 한 몸 이런 주제로 퀴즈를 드렸어요. 자, 목사님 오늘 주제 어떤 주제일까요?
1: 아, 오늘 주제는 공동체와 갈등이 주제입니다.
0: 이야, 공동체와 갈등. 네. 살짝 무거워요.
1: 사실은 저희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네. 그 큐티 본문이에요. 오늘 날짜고 네. 제가 오늘 또 새벽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이 말씀으로 전하고 왔는데 또 마침 오늘 또 함께 방송한 날이어서 네. 그 본문의 큐티 본문 따라서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 공동체와 갈등에 대한 주제로 함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함께 가질 건데요. 실은 전 참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6월 달에 그리고 여름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여름 사역 지금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1: 그렇죠.
0: 교회마다 뭐 여름 캠프든 아니면 단기 선교든 아니면 어떠한 모양이든 지금 다들 팀별로 모여서 막 미리 사전 모임하고 준비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낼 텐데 이럴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게 갈등.
1: 그렇죠.
0: 그래서 갈등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뭐 잠깐 뭐 마음 상하고 뭔가 이렇게 기분 상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해소하지 못하잖아요.
1: 맞아요.
0: 교회이기 때문에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관계 때문에 제가 힘들어서 이 교회를 떠날랍니다 하시는 분들도 솔직하게 있어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어떻게 또 주님 안에서 잘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공동체를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함께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동체와 갈등인데요. 묵상 오늘 본문은 어디일까요?
1: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0: 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듣고 함께 나눔과 또 묵상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이 묵상의 길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은혜를 받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은 왜 생길까요?
1: 아무래도 우리가 다 성장 배경이 다르고 또 각자의 또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저는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갈등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봐요. 우리가 다 성장 배경도 각자 느끼고 어떤 이슈에 대한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의견의 다름과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제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서로 각자의 의견만 맞다고 내 의견만 참되고 너는 틀리다로 가면 이제 공동체의 균열이 생기고 그 틈에는 반드시 우리 대적 사탄이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사탄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든 이 갈등을 잘 처리해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갈등은 사람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또 풀어나가야 되는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가 되려면 실은 어떤 것을 중심에 두고 또 어떤 것을 함께 나눠야 될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우리 그냥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어떤 배경과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봐야 됩니다. 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우리의 태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태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죠. 그 빌립보서의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내가 맞다고 고집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비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어떤 존중의 태도, 용납, 이런 것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까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엔 그 다른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아멘. 한 목적,
1: 그죠.
0: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 하나의 목표를 늘 상기시키는 것이 어쩌면 중요하겠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렇지 않다 보면 이게 저는 결국 싸우면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열심으로 나도 주님을 위한 거고 너도 주님을 위한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주님을 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싸울 일은, 저는 그 싸울 바에는 모두가 하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오히려 그게 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뭐 어떤 모임 안에서 살짝 내가 어라 하는 순간이 왔는데 그때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래, 이 안에서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에
1: 그쵸.
0: 대한 것으로 시선을 돌려서 나한테 어떠한 어떠한 무슨 모략이 있나? 아니면 어떠한 내가 뭐 잘못했나? 눈치를 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면 지금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 방향으로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 중에 하나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혼자서,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럽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모르게 나 혼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1: 그럴 수도 있죠.
0: 그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의도하진 않았는데,
1: 맞아요.
0: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상한 건 아니지만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상처도 받고 또 오해가 생겨서 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어떤 태도를 지니는 게 좋을까요?
1: 아무래도 진짜 뭐 내가 어떤 컨디션일지에 따라서 상대방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이제 오해도 받고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거를 계속해서 혼자 생각을 나를 펼쳐가면 그 오해가 더 큰 오해를 낳고 나중에 기정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감정을 좀 추스르고 그것을 좀 대화해보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표현했을지에 대해서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용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혀 대화하지 않고 나 혼자만 계속 그걸 곱씹다 보면 이거는 더 완전 산으로 가는 그쵸. 거거든요. 전혀 말한 사람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탄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다가가고 대화하고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다 보면 조금 더 용납할 수 있는 또 그런 접촉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다가가고 어떻게든 용납하고 품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나 혼자서 상처를 받았다는 느낌, 그리고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에는 그거를 그냥 혼자

0: 꽁에 있지 말고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나눌 때 그 오해가 빠르게 풀려지고 또 빠르게 내 마음속에서도 회복이 된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실은 나 혼자 좀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 나만 참으면 되지 뭐 공동체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라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풀어가면 좋겠다라는 사실 우리가 또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본문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결국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이 십자가를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이따 본문에도 보겠지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위해 섬긴다고 하는데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어찌 너희가 이렇게 찢겨지고 나뉘느냐 이러면서 결국 십자가만이 이제 모든 벽과 모든 갈라진 갈등을 이제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열쇠이기 때문에 그 모든 벽을 허무시는 십자가로 우리 공동체가 다시 나와 그것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갈등들이 또 원만하게 해결되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바울은 십자가를 소개하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헛되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이렇게 찢겨지고 나뉘어지느냐.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야,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본문으로 잡고 함께 나눔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시간 공동체를 묵상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동체라고 보내주세요. 공동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 그리고 오늘 잠시 후에 함께 나눌 오늘의 찬양도 들어주실 수 있도록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동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나눈 후에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고요. 묵상 포인트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메시지인 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49분 50초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의 본문 말씀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와 갈등, 하나님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동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실 수 있도록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이 시간 공동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과 17절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묵상 포인트 김병화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역자로서 바울은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겼어야 됐는데 들려온 소식은 분쟁이었고 그 분쟁의 내용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하면서 성도들끼리 찢어지고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애통하는 심정으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눈물로 호소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우리가 모였는데 서로 어떻게 이렇게 찢어지고 나뉘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처럼 너희들 왜 이러느냐 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개인의 의견을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회기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과 배경에 따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기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 또 우리 여름 또 사역을 앞두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 같이 섬기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를 섬기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네,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오늘의 이 나눔의 시간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동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함께 또 찬양 추천 찬양 나눠주시면 이 찬양 들으시면서 또 오늘의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으로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찬양 추천하실까요?
1: 네, 오늘 본문 묵상하는 중에 우리 하나 되어라는

0: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이 찬양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아멘. 우리 하나 되어 잠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네, 우리 하나 되어 찬양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찬양 역시 공동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보내고 있으니까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동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저희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1: 네, 오늘도 참 의미 있었고 말씀 자체가 저에게도 참 울림이 있었고 저희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우리 모두가 이 목적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되는 아침입니다.
0: 아멘. 저는 오늘 계속해서 단단해지지 않아야겠다. 단단하다라는 표현이 참 여러 가지 표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단단함이 아니라 말랑말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묵상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마음들 마음에 품으시고 삶으로 행하는 이 아침 아주 특별한 오늘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였고요.
1: 수영등교회 김병화 목사였습니다.
0: 네, 목사님 저희 제가 우리는 지금 하면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외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H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문현 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착한 사람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작은 섬 구브로, 즉 오늘날 키프로스라는 섬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에 속한 유대인으로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구제와 말씀 전파에 열정적이었던 요셉에게 사도들은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니라. 바나바는 한마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착한 사람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말 자체가 권위자 혹은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듯이 바나바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슬픔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주며 낙심한 사람을 격려해주고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에게는 바른 길로 가도록 사랑으로 권면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길을 살리기도 하고 길을 죽이기도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남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남을 세워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에는 독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말에는 약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말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위로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일처리에 유능한 인물도 필요하지만 자상한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성도들을 잘 살피고 때에 맞는 위로나 격려나 사랑의 권면을 잘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는 편안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반석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한 사람 바나바는 물질로 크게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마음에만 간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는 물질로 크게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인 밭을 팔아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연보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바친 것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처럼 헛된 공명심이나 명예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성령의 충만한 감동, 은혜의 감사에서 나온 순전한 신앙적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처럼 위로의 말뿐만 아니라 실천함으로, 행동함으로 위로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선행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에서 물질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준 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물질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성도들의 자원하는 연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교회 성장의 3대 요소를 성령과 인재와 재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일꾼을 얻기 위해서는 은사를 잘 발굴시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발전과 전도의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들이 연보하는 데 정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착한 사람 바나바는 화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화목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만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바나바가 화목의 사람인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바나바를 천거하여 모 교회의 대표로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왜 화목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의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즉 모두가 피하려 했던 바울, 즉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과의 관계입니다. 사도들은 거듭난 사울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그를 인정하고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그를 불러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점에서 성격이 좀 과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불러다가 함께 1년간 열심히 그를 데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의심과 비판을 받았을 때에도 바나바는 사울을 변호하고 적극 추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하려고 했던 사울을 바나바가 알아보고 그리스도인됨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추천하고 옹호한 일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바나바는 이처럼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허물이나 단점보다도 은혜로 된 내일을 바라보고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장점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 있고 강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덕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장점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남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사심 없이 진정으로 남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변화한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명예를 걸고 사도 바울을 천거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심 없이 바울을 자기 동역자로 삼고 바울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세계 선교와 교회 성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나바는 신앙의 경륜 면에서 바울보다 훨씬 오래된 선배이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바울 사도의 재능을 인정하여 이방 선교의 주도권을 그에게 넘겨주고 조력자로서 기꺼이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타인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는 데에는 바나바의 추천이 절대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후원과 그의 격려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분명 큰 인물입니다. 그가 주님의 일을 한 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훌륭한 일에 함께하게 한 것은 더욱 훌륭한 일입니다. 나 혼자서 하는 것을 가산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함께해서 그것을 더 큰 결과로 이끌어내는 것을 승법적이라고 합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어쩌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0: 하고 다소에 그냥 머물며 살고 말았을지 모를 일입니다.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내세우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착한 사람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공통적인 조건입니다. 주님의 일은 단지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나 덕성 있는 성품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인간적인 능력이나 덕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과 성령 충만해야지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믿음이 구비될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나바처럼 먼저 믿음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 것보다 먼 훗날 다른 사람들이 그는 누구였다고 말해지는 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성장의 원동력은 분명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도와 성도들의 복음의 열정이었지만 더불어 은혜받은 착한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과 복음의 열정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감화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의 영향력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교회 성장에 미친 결과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꺼이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여 물질로 교회를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착한 사람 바나바처럼 헌신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636-2086 문현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2: 부산극동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 부강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 소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2-796-88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곡 순복음교회 전도활성화 프로젝트 팀이 6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더원교회에서 현장중심 전도훈련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362-46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흥교회가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을 시작으로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851-432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교회가 7월 첫 주부터 사역할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우대 사항은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16-3002번 또는 010-5336-696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교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신교회에서 제8회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005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부산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의 가장 중심부가 어디냐면은 서면역입니다. 서면역이 이제 부산 지하철의 심장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 통계를 보면은 서면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하루에 13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서면역은 남북을 잇는 1호선 그리고 또 동서를 잇는 2호선 여기가 교차하는 곳이 바로 서면역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역동적인 환성역이 어디냐? 서면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에서 환성을 하려고 하다가 길을 헤매는 사람들을 가면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모두 다 서면역에서 내리고 서면역에서 갈아탑니다. 그래서 환성 덕분에 가야 할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성을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적으로 이 한성, 환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걸 보면은 새로운 자극과 방향을 재설정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환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매너리즘이 있습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별로 감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환성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자극을 깨워주고 자기 인생에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제시해주고 또 다시 자세를 가다듬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환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남쪽은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여호사밧이 왕이고 북쪽은 우상 섬기는 나라 이쪽의 왕이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가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왕이 이런 모든 것들을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모압 나라를 정복합니다. 모압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소국으로 만듭니다. 소국으로 만들어서 아주 가혹하리만큼 조공을 크게 요구합니다. 모압 왕한테 매년 바쳐야 할 게 새끼 양 10만 마리, 순양 10만 마리와 털 이걸 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거 바치다간 경제가 흔들흔들이가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근데 모압이 이 모압의 왕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 건국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벗어날까? 이거 북이스라엘로 압제로부터 벗어날까? 요걸 공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아합 왕이 다스리다가 아합 왕이 아주 뭐 악한 왕이죠. 그 시대는 이걸 이제 해결을 못 합니다. 아합 왕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이 나중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그때부터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아시아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아시아가 왕위에 올랐다가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사고로 병들어가 죽습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요람이 이제 즉위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름은 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무슨 이름이 이름 많이 나오는지 말이야. 그 다음에 요람이 즉위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 나라가 흔들흔들해가지고 왕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이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딱 보고 북이스라엘이 혼란기다 이제 이들이 이전같이 않다 하는 것을 알고 지금이 기회다 하고 반기를 딱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는 조공 안 바친다 딱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할 준비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공 받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모압을 갖다 덩쳐가지고 조공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비중이 아주 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압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에게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요람입니다. 남유다의 왕 이름은 요사밧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손을 내미니까 요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요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로 딱 줄이면은 도와줄게. 응? 내가 기꺼이 가서 도와줄게. 이 말입니다. 뭐 복잡한 말보다는. 응? 기꺼이 가서 도와주겠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응? 남유다의 왕이 손을 벌리니까 모압을 치자고 손을 벌리니까 기꺼이 내가 도와줄게 한 이유는 이들 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혼된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남유다가 사돈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돈관계니까 사돈이 도와달라고 제안을 하니까 기꺼이 도와주겠다. 두 말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강야 길로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 7일매 군사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이리로 이제 그들이 모압을 치려면은 그들이 잘 모르는 이 돌아가는 길로 가자. 에돔 강야길로 가자. 서로가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그래서

길로 돌아서서 가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으면서 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이 연합군들이 막 머리를 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리신 것입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요사방,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문제는 아들 요람과 요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 악랄한 아합, 그리고 그 마누라 이세벨, 예? 요 이세벨의 딸이 그러니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러니까 요람, 자기 아들 요람, 남유다의 왕의 아들 요람과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을 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이세벨입니다. 완전히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앞잡입니다. 완전히 아왕 악랄하기로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 왕은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우상 다 쓸어서 정말 전부 다 잡아놓고 타파하고 종교교육을 일으키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바로 세운 나라 왕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버지 믿음 좋은 아버지의 노선을 따라가는 것 같더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하고 손잡고 서로가 결혼 동맹하면은 다음에 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절대로 결혼시키면 안 되는데 우상 섬기는데 1등이고 앞잡인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딱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지. 이 왕의 인간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서로 붙어서 있는 나라가 잘 지내면은 훨씬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환승역이었던 겁니다. 절대로 이 역에 이걸 가지고 타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가 이것으로 환승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참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양 왕이 누굽니까? 아합 아닙니까? 아다 아합과 사돈이 되었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난 딸을 갖다가 자기 며느리로 데리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아달랴가 왔습니다. 아달랴? 아달랴를 자기 남유다의 하나님 섬기는 딸의 왕궁으로 아달랴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독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왕궁이라는 항아리에다가 아달랴가 독을 풀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독을, 우상을 섬기는 독을 확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남편 요람이 남유다 이제 왕이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어떤 악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했느냐, 친동생 6명을 모두 다 죽입니다. 칼로 다 죽여요. 이게 아달랴의 계략입니다. 결국 요람, 이 아달랴의 남편인 요람, 하나님 심판을 받아가지고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 징계를 하셔서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남유다의 비극이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람과 아달랴 사이에 여러 명의 아들이 났습니다. 그때 외적이 침입해서 그리고 그 아들 싹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근데 막내 아들 아하시야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가 다음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라가는데 이 아왕의 딸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를 계속 꼬셔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아합이 행했던 그 길을 가게 만듭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될 때 나이가 20이시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어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며 아합의 집과 같이 요아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악한 왕 아합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아합에게는 요압이라는 아들과 딸 아달랴가 있었어요. 딸은 그러니까 남유다로 시집을 보내가지고 며느리가 되고, 이 아들은 그 다음에 아합이 죽고 나서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어느 날 이 요람이 아프다 이 소식을 듣고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외삼촌 아니고 삼촌을 이제 방문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그때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그 통에 그 이제 이 전쟁이 있었는데 그 속에 아하시아가 들어갔다가 그리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고 결국은 먹이또에서 이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달랴가 누구죠?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 먹이또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봅니다. 완전히 뒤로 넘어가 본다. 눈이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달랴가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났습니다. 아달랴가.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자기 손주들을 싹 다 죽입니다. 손주들을. 그리고 왕족들을 다 실을 말리고 다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응? 그리고 대학살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계통을 이어서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데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하는 왕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이 고모인 요세바 공주가 갓 태어난 아기를 몰래 빼돌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태어나가지고 빼돌려가지고 남편이 대제사장인데 요야다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 다윗의 계통의 이 손주가,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왕자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자를, 그러니까 성전에다 숨깁니다. 이 핏덩이를 숨겨가지고, 그러니까 6년 동안 소리소문 없이 키웁니다. 근데 아달랴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그동안 6년 동안에는 완전히 휘어잡았습니다. 예? 자기가 왕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씨를 전부 다 죽여버렸다고 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우상 숭배는 나라로 남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성전에서 숨어서 이 6년 동안 이 아이가 잘 자랍니다. 그의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나중에 왕이 됩니다. 뭐 이렇게 비참하고 정말 엄청난 환란이 찾아온 게 뭐 때문입니까? 요사밧 왕, 이 남유다의 요사밧 왕이 환승을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모압을 잡겠다고 같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때 환승을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차를 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습니다. 이때 숨겨서 키우던 요아스를 밖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요야다가 그 살을 시작합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다 불러모으고 요아스를 보여주면서 그 요아스가 정통 혈통으로 왕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요야다가 성전 문마다 호위병을 다 세우고 7살 요아스에게 왕위 즉위식을 합니다.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왕궁 안에서 모두가 왕이여 외치면서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제 진짜 혈통의 왕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모두 다 기뻐하면서 왕이여 외치고 왕이여 만세 하면서 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막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는 소리를 아달랴 이 악한 여자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반역이다 하고 외칩니다. 반역이다. 그 소리와 함께

아달랴와 바알의 제사장 무리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유다 땅에 세운 바알 신당 그리고 그들의 제단, 우상 이런 걸 전부 깨뜨리고 싹 다 제거시킵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잘못된 교대에서 이걸 멈추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환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아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면서 또 아주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야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제사장인 요야다가 성전에서 숨겨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요야다에게 가려서 이 요아스의 정체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야다, 이 하나님 잘 섬기는 대제사장이 요아스를 키운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탈선을 합니다. 요아스가 탈선을 하는데 그냥 탈선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질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래 됐느냐, 아달랴, 이 아달랴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걸 배웠던 이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 그게 이제 이들이 이제 이미 우상의 맛을 본 자들, 우상에 중독된 자들, 이들이 요아스를 설득해가지고 그리고 아첨해가지고 아세라 목상 이런 걸 섬기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요아스는 그게 현혹이 되어서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우상 숭배, 이 아세라 상 섬기는 것이구나 하고 그쪽으로 확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들이 스가랴가 있는데, 스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우상 숭배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니까 자기를 살려준 그 은혜를 다 잊고 그냥 성전 때려서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성전에서 자기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 빗덩이가. 그런데 자기를 살려준 성전에서 오히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이탈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아니면 말씀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환성력, 이 환성력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부모, 또 배우자의 열심, 아내 잘 믿고 때로는 남편이 잘 믿고, 그리고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셀리드이고 뭐 집사고 뭐 권사고 이런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환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성은 내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깨닫고 내가 가고 있는 이 열차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아, 이러다가 내가 내 영혼이 다 죽는 거구나, 이 결단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교회 안으로 가감히 인생길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해서 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잘못된 길 깨닫고 천국 환성역으로 갈아타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에 가면 환성역이 있습니다. 버스도 환성역이 있고 비행기도 환성역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그러나 인생의 환성역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환성역은 이 몸을 이동을 시키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환성력은 우리의 영혼을 이동시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을 이동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환성력을 두신 것은 우리를 그냥 밑바닥으로 던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살아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환승역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위험한 길이고 네 인생을 망치는 길이니까 노선을 다시 갈아타라 하는 사랑의 신호가 바로 환승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난 다른 저런 사람들에 비해서 난 잘 살고 있어. 응? 나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직장 안에서도 나는 내 양식껏 일을 해주고 있어.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응? 아 그리고 결과도 좋으니까 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아 이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길이야. 이렇게 확신하면서 더 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이고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노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강제로 정거장을 만드시는데 그게 환승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가속도를 타락의 가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그 쾌락이 주는 것, 그 낙이 주는 것을 향해서 그냥 세상이 주는 것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환승력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스톱시키는 것입니다. 그 환승력은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여러 가지 관계의 위기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질주하고 있는 그 길을 수업하게 만드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광야에서 나를 그냥 두십니까? 원망하면서 부르짖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너무나 미련하고 우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나를 가는 길을 수업하게 만드는 거칠고 힘든 그 정거장이 없다면은 결코 멈추지 않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이 환승력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환승역은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공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장난 우리를 하나님은 수리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환승역에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길로 하나님께서는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환승력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돌아선 사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환승력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향으로 가는 길 속에서도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라는 은혜의 환승역을 이 땅에 준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먹고 잘 살고 낙을 누리고 그러면은 아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더 잘 먹을까 얼마나 더 잘 즐길까 어떻게 더 잘 살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두 다 그 길이 옳은 길처럼 그 길을 다 따라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0: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내 필요를 다 알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내 인생 다 책임지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 책임지시니까 내 인생을 항상 주님의 뜻에 맞추고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로더십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러브투게더 선포주일입니다. 이런 양을 찾는 러브투게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이 다시 환성력, 이 교회라는 환성력, 복음이라는 환성력을 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잃어버린 백성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인생의 잘못된 궤도를 수정해서 올바른 노선으로 바꿔 탈 수 있도록, 그들은 혼자 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환승력으로 이끌어야지만 그들이 환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이 인생의 올바른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돕는 역사의 주여, 또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507-8844번 풍성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0-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뉴스를 보다 보면 걱정이 앞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참 소중하다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 마음 그냥 간직하지 마시고 기도로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지쳐있는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소망을 찾지 못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깊은 사랑은 이 땅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0: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CG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